好，我是文文，欢迎大家继续锁定 FM 91.4延吉综合广播。闲话少说，快乐加码，让我们开启假日喜乐会的第二时段吧。

0: 天，更爱我的家乡延边。我的诵读完毕，谢谢大家。
1: 好，感谢王子睿同学带来的春天的礼物。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며 본인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챙겨줬던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연기를 종합 방송이 도시를 알려드렸습니다.
1: 바뀌는 4월, 우리 몸도 조용히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식탁이 필요한 것은 바로 제철의 힘, 봄나물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하여 오늘 좋은 세상풀에서는 연변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을 모시고 봄의 향기를 가득 담은 봄나물 요리를 배워보는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2: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3: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2: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3: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2: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의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네, 신미가 교장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요즘 시장에 가보면 이 향긋한 봄나물들이 한창인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산나물을 챙겨 먹어야 하는 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4: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는 추위를 이겨내려고 우리 뭐 단백질이라든가 과도한 영양지방 섭취하고 우리가 지금 운동 부족 있어갖고 네. 우리 몸에 지금 독소가 많이 쌓이거든요.
0: 네.
4: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좀 봄이 되면은 좀 피곤함을 많이 느낄 때도 있고 충곤증 올 때도 많습니다.
0: 그래서, 네.
4: 그래서 우리가 제철 항상 지라고 제청하듯이 우리가 제철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지금 그만 지금 봄이니까 네. 우리는 무조건 봄나물 많이 드셔야 합니다.
0: 네, 그렇죠. 이렇게 아까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요, 충곤증 많은 분들이 느끼죠. 봄철에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은 보건품이나 명귀한 식자재를 찾아서 몸보신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4: 예, 맞습니다. 보통 요즘 분들은 좀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보건품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0: 네.
4: 그래서 저는 특히 점에가 제철 음식을 추천하는 이유가 보통 봄나물 하면은 거기에 뭐 비타민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질이 많지 않습니까?
0: 네.
4: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연 식사제 갖고 보충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건품 같은 경우는 저는 말 그대로 보건품이지 않습니까?
1: 네.
4: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주식인 우리 음식으로 보충하기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보건품이 너무너무 간단하고 그냥 언제나 다니고 다니면서 갖고 다니면서 드실 수 있는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0: 네.
4: 저희 생각에는 보건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합 비타민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1: 네.
4: 근데 개개인마다 실은 몸 체질 다 다릅니다.
0: 그렇죠.
4: 그래서 우리가 체질 다른 만큼 우리 몸 속에서 수여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다 다릅니다.
0: 네.
4: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의뢰를 받으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0: 달래.
4: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날씨가 좀 차가우니까
0: 네.
4: 좀를 우리가 뭐 찌개 한다든가 할 때 그 된장찌개 할 때 이렇게 얹어 드셔도 괜찮고
0: 네.
4: 저는 간장 양념에다 이렇게 살짝 묻혀도 괜찮더라고요.
0: 네.
4: 그리고 새콤달콤 유연하게 예, 묻혀도 괜찮습니다.
0: 네. 그래요. 달래하고 민들레 묻혀 드시기.
4: 예, 네.

0: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사위를 대상하여 그한 해에도 여러 번 나물 반찬 요리에 대한 그 무료 강의를 하신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0: 네.
1: 이제 지금 아직은 지금 좀 이르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지금 한 4월 말 정도 되면은 제가 지금 공유 강의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계절이만큼 1년에 지금 제가 4번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때가 좀 일러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더웠는데 요즘 좀 차가우니까
0: 그렇죠.
1: 좀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제 생각은 한 4월 말 아니면은 5월 아마 초순에 봄 강의가 시작할 때 겁니다.
2: 봄 강의.
0: 네, 그래요. 시장에 가보면, 네, 봄나물은 참 싱그럽고 좋은데요. 막상 사려고 하면, 이름조차 잘 모르는가 하면, 또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일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네, 어떻게 나물을 골라야 합니까?
1: 예, 맞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분들은 할머니랑 같이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물 좀 드시더라고요. 예, 근데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다 여기가 계시고 젊은들이 산나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옛날보다는 좀 적다고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산나물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아침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아침, 저번에 아침 시장을 지금 제가 지금 저 주부반 하고 있거든요. 동창회반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아침에는 바쁘다 보니까 아침 시장 나갈 시간이 없대요. 그럼 제가 첫 번째는 아침 시장에서 만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시장을 나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잔나물. 그래서 시장에 나가면은 제철 잔나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우리가 젊은이들도 쉽게 접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잔나물 같은 경우는 이름을 잘 젊은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2: 그래요.
1: 그래서 모를 때는 시장에서 그냥 시중에 제철에 나오는 잔나물 파시는 분하고 여쭤보셔갖고 여기 요즘에 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으셔갖고
2: 그래요.
1: 거기서 하든가 영양소 뭐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알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요즘 백화점도 괜찮아요. 옛날하고 달리 요즘 보니까 백화점에서도
2: 백화점에도 산나물이 있어요.
1: 산나물이 나와요. 근데 지금 나온 산나물은 다 하우스가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 좀 작은 걸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뿌리 쪽도 어떤 거는 좀 뿌리째가 좀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좀 굵은 것도 있는데 괜찮아요.
2: 그래요.
1: 잎사귀만 작고 그러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2: 근데 그 금속 칼로 깎다 보니까 조금 변색이 됐잖아요. 괜찮아요?
1: 산화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2: 뿌리 쪽이.
1: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집에 오셔갖고 우리 자그마한 칼 갖고 살살
2: 다시
1: 긁든가
2: 한번
1: 다시 한번
2: 긁든가.
1: 긁어내고 우리가 산화된 부분은 아마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2: 그렇죠. 산나물을 사오면 정말 싱싱할 때는 참 좋은데, 막상 집에 가져오면 그 흙이 묻어 있거나 그 손질이 까다로운 게 흠이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뭐 손쉽게 손질하고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비법은 없을까요?
1: 제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가 요즘 젊은이들은 일상이 좀 힘들다 보니까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근데 요즘은 자꾸 제가 저한테도 지금 주부만 하고 있는데 계속 그래요. 선생님, 오래 보관하시는 방법이 없습니까? 근데 저는 오래란 단어를 주부님들은 좀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2: 바로.
1: 맞습니다. 제가 냉동식품도 지금 오래 보관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2: 그렇죠.
1: 산나물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매일매일 시가가 달라요. 지금 산나물 같은 경우 우리 계절 따라 값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정도 바쁘신 분들은 한근 정도 사면 한 3일 정도, 2, 3일 정도 더쓸 거예요. 그래서 오래 보관할 생각 하시지 마시고 풀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산나물 사왔는데 또 우리가 좀 처리하기도 좀 힘들고 씻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에다 많이 담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산나물 같은 거는 수용성이 많아요. 그래서 물에 오래 담그다 보면은 영양소가 흘러나갈 때가 많거든요. 지용성은 괜찮은데 수용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나물 같은 경우 다 수용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가져오셔갖고 그냥 흙은 바로바로 씻으셔야 돼요. 빠른 상태에서 물을 흙을 씻으시고 어떤 데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괜찮더라고요. 건부지기가 많지 밑에 흙이 많은 건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분들이 씻어서 갖고 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그 부분은 뿌리 부분은 씻기 힘들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뿌리 부분하고 잎사귀 부분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봄에 거는 뿌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헹군 다음에 뭐 기름 같은 거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갖고 그 뿌리 부분을 칼로 살살살살 긁으시면

0: 네, 괜찮아요.
1: 버리지 말고.
0: 예, 버리지 말고 네. 다 가져가고. 그래서 여러 번 헹구다 보면은 이 식기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1: 예. 뿌리 부분이 그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예, 예.
1: 뿌리 부분은 버리지 예, 마시고
0: 맞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우리가 좋지. 내가 굳이 시장에 가서 오늘에는 자수하기 힘들면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좀 넉넉히 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게 우리 봄나무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자라는 식물다 보니까 우리가 하우스금 막싹 썩지는 않아요.
1: 네.
0: 그래서 그 대신에 요즘에는 주방 그 이런 타월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네. 드실 만큼 씻으셔 갖고 저는 조금 네. 씻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1: 그걸 한꺼번에 씻지 말고.
0: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드실 만큼 씻어 갖고 나머지는 우리 종이라든가 네. 종타월 같은 거에 감싸 갖고 네, 냉장고에 두면은 며칠 정도는 괜찮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네. 우리가 뭐 약충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썩는 것도 뭐 덜 썩고 그리고 네. 단단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1: 드실 때마다 바로바로 네. 씻어 먹기.
0: 바로바로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1: 네. 그리고 네. 특히 어떤 분들은 이 봄나물이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예. 많이 사셔서
0: 예.
1: 네, 데쳐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뭐 겨울 내내 또 드신다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는데
0: 네. 네.
1: 별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제철 음식인데 굳이
0: 맞습니다.
1: 그 제철 떠나서 네. 네. 다른 계절에 먹어야 하나.
0: 그래서 보통
1: 별로 효과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저는 네. 지금 항상 우리 건강식을 한다면은 제철 음식이 좋은 거예요.
1: 그럼요.
0: 네. 그래서 우리 제가 산나물도 지금 예,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만약에 내가 진짜 비올에 한두 번 먹고 싶다 하면은 그 한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1: 네.
0: 근데 그거는 지금 때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좀 커 넉넉하고 향도 좀 진하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살짝 데쳐갖고 냉동해야지. 근데 우리 데친 것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드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1: 네.
0: 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산나물도 항상 넉넉하게 데치지 마시고
1: 네.
0: 저는 한 끼 드실 만큼
1: 먹을 만큼
0: 예, 바로바로 데쳐서 드시는 게 좋고
1: 네.
0: 지금 아직까지는 산나물 데쳐 먹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즘 때는 생으로 드신 것이 좀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1: 네네.
2: 네, 그래요. 봄철에 유독 몸이 무겁다 싶을 때는 네, 이 몇 가지 나물만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면 어떤 나물들이 있을까요?
0: 예, 봄나물 하면 우선 우리 달래겠죠.
1: 네.
0: 항상 양말도 좋고 좋으니까 달래. 그래 우리 저 무슨 들 민들레도 엄청
1: 네.
0: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쌉싸름한 맛 난다 하는데 지금 요즘 때가 제철 음식이 같아요. 자연이 우리한테 선물하는 음식은 우리 지금 이 현재 우리 몸에 제일 좋은
1: 필요가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봄 되면은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제 열이 올 수도 있고 더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좀 쌉싸름한 나물이니 우리 민들레.
1: 네.
0: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민들레하고 우리 달래니까 민들레 같은 걸 좀 넉넉히 드신 것이 좋아요.
1: 네네. 간에도 좋고.
0: 맞습니다.
1: 네. 근데 아직 냉이는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0: 아직은 냉이는 이래요. 아직
1: 네.
0: 안 나와요.
1: 언제쯤 나올까요?
0: 예, 제가 좀 생각엔 한 열흘 정도 되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럼 이 냉이는 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0: 우리가 냉이 하면은 좀 쌉쌀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0: 그래서 거의 보면은 냉이뿐만 아니라 우리 봄철 산나물들은
1: 네.
0: 거의 쌉쌀한 맛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1: 우리 고소한 맛도 있고,
0: 네, 맞습니다. 고소한 맛도 있고 우리 열을 내리는 것도 있고 우리 쓴맛이가 우리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심장에도 독하니까 우리 쌉쌀한 음식을 많이 드신 것이 좋아요. 그래서,
2: 네.
0: 예, 그래서 냉이뿐만 아니고 요즘에 또 민들레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물이 많으니까. 지금 또 미나리도 아마 좀 지나면은
1: 네.
0: 아마 미나리도 또 나올 거예요.
1: 그래요. 요즘 나오는 그 미나리는 하우스 미나리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네. 그래도 무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제철 음식 드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이제 금방에 말씀하신 우리가 냉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냉이에는 뭐 콜린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절에 딱 이건 산나물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나오실 때 그냥 생으로 드실 수 있는 저는 산나물은 그냥 생으로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생으로 드시고 그 다음 때부터 우리가 뭐 데친다든가 그것도 데친 것도 살짝 데치고 그러니까 이 나온 때에 따라서 우리가 드시는 순서가 또 있어요.
1: 네. 그래요. 냉이가 이렇게 뭐 지방간이나 이런 간 쪽에 그렇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예, 맞습니다. 냉이는 이제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지방간에 쌓이는 것을 우리 막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방간이 안 좋은 분들은
1: 네.
0: 봄철에 그리고 또 우리가 네, 간 하면 또 간 보완기가 지금 봄이 아니니까
1: 네.
0: 그래서 간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봄에 잘 보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거기 대표적 음식이 봄의 대표적 음식이 우리가 냉이입니다.
1: 냉이.
0: 예, 그리고 우리가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도 비타민

0: A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봄철에는 우리가 필수 드셔야 할 산나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요. 이 봄나물이라 하게 되면 특유의 그 쌉쌀한 맛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0: 맞습니다.
2: 네, 이 봄나물의 쓴맛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0: 봄나물이 쓴맛은 우리가 지코산이라든가 사포닌, 우리 사포닌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삼 아니겠습니까?
2: 아, 네.
0: 인삼이라든가 더덕이라든가 폴리페놀도 마찬가지고 항산화하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저는 전무침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살짝만 간이 안 세게 살짝만 하시면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양념이가 저는 간장, 달래는 역시 간장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간장에 무친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 우리 민들레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보면은 다양한 채소하고 곁들여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민들레는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양파라든가 대파도 채채 넣고 무슨 당근 같은 거 채채 넣고 살짝 새콤달콤하게 살짝만 무친 것도 괜찮습니다.
1: 네, 달래도 곁들여서.
0: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민들레도 좀 씹기가 좀 거치니까 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살짝만 무치시면은 괜찮습니다.
1: 네, 요즘 갓 나온 그 달래는 달래, 민들레. 너무 여려서 별로 뭐
0: 맞습니다.
1: 즐기지도 않고 별로 또 쓰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먹기가.
0: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드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1: 그렇죠, 생으로.
0: 맞습니다.
1: 네, 근데 이 봄나물의 그 특이한 향 때문에 특히 그쑥 같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 냄새 때문에 아예 입에 대지도 않는 애들이 적지 않은데, 뭐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이나 간단한 요리 비법이 있을까요?
0: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산나물을 좀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좀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저는 산나물 같은 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달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열을 하면은 향이 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접할 때, 처음 접할 때 그냥 생 달래 같은 걸 접하다 보니까 향이 너무 진하고 아이들
1: 매워서도.
0: 입에는 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달래 같은 것도 전을 하면 참 좋더라고요.
1: 달래선,
0: 달래선 괜찮습니다.
1: 파전처럼.
0: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머리 부분은 우리 칼과 그래 살짝 누르시면 괜찮아요. 머리가 동글동글하니까 아이들이 씹을 때 그 충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달래 같은 것도 칼을 살짝 누르시고 하고서 달래 전을 부친 것도 괜찮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쑥이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는 좀 쓴맛을 먹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쑥을 좀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쑥전 같은 경우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그거 조금 넣으셔갖고 그것도 전도 부쳐도 괜찮습니다.
1: 쑥은 어떻게 다져서?
0: 쑥 그냥 송송 썰면 괜찮아요.
1: 송송 썰어서.
0: 그냥 생으로 그 자체에서 처음에 나온 쑥은 쓴맛이 너무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상상 이상으로 진짜 맛이 약해요. 그래서 거기서 송송 썰어갖고 우리가 전을 부치면 괜찮고, 결국 쑥 같은 것도 쑥국도 의외로 쓴맛이 안 나요.
1: 쑥국.
0: 어머니들은 보통 쑥하면은 쓴맛이 난다고 좀
2: 그렇죠.
0: 쑥국 좀 거부할 때가 많지
1: 그래요.
0: 않습니까?
1: 국은 별로 하게 안 되는데.
0: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쑥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냥 씻어져갖고, 우리 좋게는 콩가루가 있으면 콩이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가루를 살짝 마른 가루
1: 묻혀서.
0: 묻히시면 돼요. 그래 묻혀져갖고 쑥이 수분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놔두면은 거기에 쑥에 착착 달라붙어요. 그래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뭐 육수는 좋겠죠. 육수는 좋겠고, 그래서 거기 국수라든가 육수라든가 괜찮습니다. 된장 연한 된장국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팔팔팔 끓을 때 우리 시장 쑥을 콩가루 묻힌 시장 쑥을 안에 넣으시고 오래도 말고 끓이시면 돼요. 팔팔팔 끓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끓으면은 다음에 오래는 끓이지 마시고 계속 간하시고 불만 끄시면은 쑥국이 시원하고 맛있는 쑥국이 됩니다.
1: 근데 그 콩가루를 특별히 무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0: 우리가 쌉쌀한 맛도 없애고 단백질 보충도 되고 그리고 국이 구수한 맛이 나요. 아이들 잘 먹지 못하니까.
1: 그렇군요.
2: 그 쓴맛을 또, 네, 없앨 수 있도록
0: 맞습니다.
2: 콩가루를
0: 묻히면은
2: 묻히면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0: 향도 되고 좋고, 우리 콩나물에는 콩이 또 단백질이
1: 단백질도
0: 있으니까
1: 그렇죠.
0: 비타민하고 단백질 궁합이 잘 맞는 거죠.
2: 그래요. 봄나물이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인분들이 사실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0: 맞습니다.
2: 로인분들께 적합한 이 봄나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요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예,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님들이 옛날 어르신분들은 옛날부터 단남을 네. 드시고 자랐으니까
2: 아, 네.
0: 추억 음식이기도 하지만
1: 그렇죠, 좋아하시죠.
0: 예, 제일 좋은 계절 음식이기 때문에 네.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0: 맞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늦게 이사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 좀 거칠은 산나물은 이분들이 좀 씹기도 좀 불편하시고
1: 치아가 약해서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힘이 부족하니까 이제 먹는 것도 아마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거칠은 음식은
2: 네.
0: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제일 적합한 산나물 요리가는 저는 산나물 죽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죽 네, 맞아요.
0: 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산나물 연하니까 아니 죽까지는 할 수 없어도 맛있습니다.
1: 네.
0: 전도 괜찮고 좀 나물 좀 자르다 보면은 이제 좀 크다 보면은 좀 더 점점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이럴 때는 어른들을 제일 좋아하는 우리 저는 영양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죽.
0: 예. 좋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죽을 끓일 때 뿌리 부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하는데 우리 부분은 그냥 술 좀 다지면 괜찮습니다.
1: 그렇죠.
0: 예. 네. 끓이면 또 연하지기 때문에
1: 그럼요.
0: 어른들한테 제일 권하기 쉬운 음식이라 우리가 전하고 전죽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죽은 생각 못했는데.
2: 네. 네.
0: 밥도 괜찮습니다.
1: 밥도
0: 우리가 밥할 때는
1: 산나물밥.
0: 예, 산나물밥 맛있죠.
1: 네. 네.
0: 산나물밥도 아직은 이르고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자랐으면은
1: 네.
0: 성숙되면은 그때 우리가 산나물밥 같은 거 하면 좋고 무침이라든가 뭐 찌개도 좋고 괜찮습니다.
1: 네. 근데 이 범나물마다 특성이 달라서 네, 식재료와의 조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맛과 영양을 더욱 살릴 수 있는 찰떡 궁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얘네들도 각자만의 궁합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제일 처음에 그 달래는 된장하고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1: 오,
2: 네.
0: 달래하고 냉이.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2: 같이 넣고.
0: 네, 같이 넣어도 괜찮습니다.
2: 네.
0: 그래서 한국에서 봄철 되면 이맘쯤 되면은 거기서 유명한 게가 냉이 된장국이에요. 그래서 거의 집집마다 냉이 된장국은 아마 많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는
1: 제철이 잘 안 됐으니까.
0: 네, 그 정도는 아주 안 됐으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된장하고 그러면은 또 우리 뭐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닭고기도 있지 않습니까?
1: 계란도 있고.
0: 네, 계란도 있고 맞습니다. 네. 두부도 있고.
1: 두부도 있고. 네,
0: 그래서 우리 그 생강
1: 네, 네.
0: 껍질 정도로 껍질 괜찮습니다. 껍질을 벗겨서 고기 대체 쓰시면 돼요.
2: 네.
0: 그래서 과반 대체 내갖고 네, 그런 물에 깨끗하게 쓰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주부님들이 시간이 급하시면은 지금 장조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썰어 하셔도 괜찮습니다. 빨리 시간 할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하시고 우리 장조님 할 때 거기다 들어간 재료가 우리 대파라든가 양파라든가
1: 네.
0: 생강이라든가 좀 넉넉히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알후추 있지 않습니까?
1: 후추. 네.
0: 검은 후추.
1: 금오추,
0: 알오추를 넣습니다.
1: 네.
0: 그래서 거기서 간장을 밑간하되 100% 간장을 하면 안 됩니다. 간장이 좀 무거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0% 정도는 90%는 간장을 하시고
1: 네.
0: 한 10% 정도는 우리가 소금 간을 하셔갖고
1: 네.
0: 거기서 푹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장조림 같은 건 또 푹 익히는 것이 좋아요.
1: 네.
0: 어느 정도 한 90% 정도 거의 익었다 싶으면은
1: 네.
0: 그때 우리가 냉이를 그냥 생으로 구사체를 넣으시면 돼요.
1: 나중에.
0: 네, 넣으시면 돼요.
1: 네.
0: 그래서 조금만 졸이시면은 맛있는 장조림 되거든요.
1: 네.
2: 네, 듣기만 해도 또 입맛이 다지게
1: 그렇죠.
2: 되는 네, 그런 레시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봄나물은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절성이 강한데요. 우리 연변에서 이 봄나물철은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0: 예, 우리 연변에서 봄나물 하면은 우리가 보통 단오까지는 이날 어르신들 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단오 전에 풀은 웬만한 진짜 독소풀 내놓고 웬만한 풀은 독이 없다.
1: 네.
0: 우리가 하는 기준은 지금 단오입니다.
1: 네.
0: 근데 봄에 나오는 음식은 단오까지지만 또 여름에 나오는 또 우리 고사리 같은 경우 여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네.
0: 보통 봄에는 우리가 단오까지는 거의 산나물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1: 단오까지는.
0: 네, 맞습니다.
1: 네. 예전에는 뭐 집에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봄만 되면 자연스럽게 냉이국도 올라오고 또 달래무침도 나오곤 했는데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네, 봄나물에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건강을 챙기려면은 우리 이제 트럼프식 드셔라 옛날부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모르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보통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내가 접할 수 있는 데가 아침 시장입니다.
1: 네.
0: 그래서 첫 번째 아침 시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시장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출근하다 보니까 아침에서 아이들 도시락 싸다 보니까 제가 시간 넉넉치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낮에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시장에 나가시면 돼요. 시장에 나가시면 예, 제철에 나오는 음식들이 많아요.
1: 네.
0: 예, 그래서 그럴 때도 괜찮고 요즘에는 좀 지나면은 야간시장 밤시장도
1: 네.
0: 보니까 시장에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저녁 식사 끝나고 저녁에 산책하면서 저녁에 야식사 나서서 보면은 전남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나는 전남을 이름도 모르고 지금 뭐 먹을지 모를 때가 많다고

0: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모두 지금 건강을 많이 챙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종식자재 찾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1: 네.
0: 그래서 도시락도 요즘 좀 건강하게 건강식으로 네. 살려고 하는 도시락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관심 많은 만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아침 시장이라든가 저 시장이라든가
2: 네.
0: 야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조금만 더 지나면 작년에 보니까 백화점에서도 좀 나오더라고요.
2: 네.
0: 제철에 나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데 가져가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2: 네.
0: 그냥 제철에 나온 음식을 뭐가 나오면 내가 드시면 돼요.
2: 네.
0: 그래서 거기서 딱히 내가 딱 알고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냥 사진 찍으셔 갖고 요즘 좀 네.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2: 그럼요.
0: 예, 영양소라든가 많은 음식을 제가 찾아서 골라 드실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2: 그래요. 단오전에 부지런히 산나물을 먹어야겠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파시는 그 사장님들도 그 조리 방법을 알려주시긴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어떻게 먹으면 맛있냐고 네. 네, 질문하면 거의 네. 이제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2: 네. 네. 많이 질문을 하셨나 봐요, 일광 씨.
1: 네, 뭐, 네. 모를 땐 또 네, 직접 이렇게 묻는 것이
2: 그럼요.
1: 네, 가장 네. 직접적인 또.
0: 네, 기술이 갈수록 이게 지금 점점 더 진해지고 약효도 좀 강해지겠죠.
1: 네.
0: 그래, 그럴 만큼 아이들이 못 드시니까 처음에는 생을 드시고 두 번째는 제가 소금물에 살짝만 데치라고 하고 싶어요.
2: 네.
0: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무 이거 학생들입니다. 선생님 살짝이 어느 정도 내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2: 네.
0: 저희 제자들은 알지 않습니까?
2: 네.
0: 많은 분들이 살짝이라는 그 정도를 모르니까
1: 네.
0: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냥 앗뜨거라 할 정도로.
2: 네.
0: 우리가 숭만이라는 얘기예요.
2: 네.
0: 얘기예요.
1: 아.
0: 그래서 특히 우리 데칠 때 그다 꼭 소금을 굵은 소금 넣으셔야 돼요.
1: 아, 굵은 소금.
2: 소금을 네. 넣는 이유는 무엇이죠?
0: 그 굵은 소금 넣으면은 우리가 지금 채소마다 야채마다 네.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뭔가 비린 맛이 있어요.
2: 네.
1: 아, 네.
0: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히려 못 드시듯이 토마토 못 드시듯이 네, 각자의 그 비린 맛을 갖고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 소금을 넣으시면은 그 채소의 그 비린 맛을 제거하고 선도를 높여주는 색깔 있고
2: 네.
0: 하나 색성도 높여
2: 색성도 예쁘고
0: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양소로 이제
2: 잡아주는
0: 그런 작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나물을 데칠 때는 꼭 제가 소금, 굵은 소금 넣으러 하고 싶습니다.
2: 굵은
0: 아.
2: 소금.
0: 예, 그래서 할 때 거기서 살짝만 데쳐갖고
2: 네.
0: 항상 제가 옆에다가 찬물을 제가
2: 예, 비치해 두고
0: 시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시니까
1: 네.
0: 그 시간도 계속 데쳐지가 괜찮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초콜릿 넣어져갖고
2: 네.
0: 그냥 자연적으로 물이 탁스되게끔 놔두니까 좋아요.
1: 네.
0: 그래서 나중에 드시기 전에 예, 살짝만 마시면 괜찮아요. 그때는
1: 네.
0: 어느 정도 탈수가 됐으니까 상태니까.
2: 네.
0: 예, 그래서 하나 드시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 또 점점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2: 네.
0: 그러니까 좀 자라다 보면은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나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데칠 때는 살짝만 데쳐져갖고
2: 네.
0: 시간에 따라서 속성한 게 따라서 좀 데치는 시간도 살짝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래는 아니고
2: 네.
0: 그러니까 앗뜨거라 그 정도는 아니고 살짝만 뒤집을 정도로 데치면
2: 네.
0: 돼요. 범위에 들러내갈 때 네. 그때도 괜찮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우리가 김밥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도 전통 산남밥
2: 네.
1: 놓치지 마시고 보다 건강한 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김설아,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이가 영영 멀어지기도 하죠. 특히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고 과장하고 퍼뜨리는 일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어릴 적 동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동네 어르신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른 곳에 가서 옮기고 심지어는 내용을 과장해서 퍼뜨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김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박할머니에게 전하면서 내용을 덧붙이고 박할머니에게 들은 것을 최할머니에게 전하면서 또 과장하고 결국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돌아오고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길 갈라놓는 행위 전체를 말전주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늘 말전주는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 말전주는 사람을 망친다. 라고요.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잘못 전달된 말은 관계를 깨뜨리고 후회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전주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함부로 옮기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지켜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을 아껴 쓰고 신중하게 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전주라는 단어를 알면서도 절대 말전주 같은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말로써 서로를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말로써 서로를 위로하고 이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해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광범위한 과학기술 교육 실무자들 속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0: 습근평 총서기의 명절 축복과 진심 어린 위문이 책임감 있게 일하도록 광범위한 노동 대중들을 격려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광서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0: 노동절 연휴 첫날 교통 출행이 력의 고봉기를 맞이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기초연구 강화 좌담에서 기초연구는 전반 과학체계의 원천이고 모든 기출문제의 총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큰 강도와 더 실무적인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원시 혁신력을 격상시키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토대를 한층 더 다져야 합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광범위한 과학기술 교육 실무자들 속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터득하고 세밀하게 깨달아 당중앙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긴박감과 책임감, 사명감을 증강하고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잘 틀어짐으로써 고수준 자립자강을 실현하고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 분투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중앙은 기초연구를 깊이 중시하면서 과학연구 분포를 최적화하고 투입 보장을 강화하며 체제 기재를 혁신하는 등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연구 수준이 뚜렷하게 제고되도록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다그쳐 돌파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기회를 틀어지고 도전에 대응하며 기초연구 사업을 중요한 의사 일정에 놓고 지속적으로 틀어지며 부단히 새 효과성을 거둬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일괄적 계획과 상부 설계를 강화하고 기초연구 계통적 분포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가지 지향의 전략 방향성을 견제하고 기초연구의 조공 방향과 중점 분해를 한층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높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수지를 천명했고 내포가 풍부하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해주고 근본 지침을 주공해 주었으며 광범위한 과학기술 실무자들이 분별해 혁신하고 낙관을 공략하는 데 거대한 고무와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상해 교통대학 교장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정규룡은 4월 초 우리는 교통대학이 보낸 습근평 총서기의 회신을 받았고 또 현장에서 총서기의 연설을 청취하면서 큰 고무를 받은 동시에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중대하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친히 계획하고 친히 포치하며 친히 추진한 데 힘입어 기초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신은 전례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초연구는 과학연구 분포 중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의 원천,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토대에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심수우 선진기술연구원 원장이며 연구원인 류진립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시작의 해에 열린 이번 좌담회가 가지는 징표적인 의의, 현실적 의의, 역사적 의의는 특히 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원천으로부터 활력을 불러오고 무인구로부터 도로 표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발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당과 국가 특히는 총서기의 극히 전망적인 전략적 판단을 구현해줍니다. 때문에 총서기의 연설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희자비의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체화적으로 추진하고 기초연구 인재 대우를 장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재 성장 법칙을 준수하고 교육질을 높이며 과학교육협동 인재 양성 기제를 최적화하며 청년 인재를 크게 지원하고 과학자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기초연구에 투신하는 것이 더 많은 청소년들의 인생축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실무자들은 자신의 업종과 일터에 입각해 국가교육 과학기술 인재 일치와 발전 추진에 전략적 포치를 관찰하기 위해

0: 높은 노력을 경조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길림대학 교장이며 중국 과학원 원사인 장희는 신시대 이래 우리 남경대학 교장이며 중국 과학원 원사인 담철민은 우리는 석군평 총서의 중요한 연설을 지침으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우위를 더 깊이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개혁 심화를 한층 더 심화하고 종임을 과감히 또 맡으며 기초학과 학생 모집 개혁 시점을 전개하고 뜻이 있고 천부가 있으며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청년 학생들이 더 많이 기초 연구에 투신하도록 인도하고 미리 발견하고 미리 양성하며 미리 말했습니다.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조동적으로 융합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관리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창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때 기초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연구 인원들에 대한 총석의 진심 어린 관심을 느끼고 큰 감동을 받았고 또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초연구를 잘함으로써 기초연구가 진정으로 국가 수요를 위해 잘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5.1 국제노동절에 즈음해 습근평 총서기가 당조항을 대표해 전국 광범위한 노동 대중들에게 명절 축복과 진심 어린 위문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이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라고 하면서 광범위한 노동 대중들은 노동 모범 정신과 노동 정신, 장인 정신을 대대적으로 선양하고 열심히 일하고 소임을 존중하며 적극 기여함으로써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주력군 역할을 발휘하고 주인공의 풍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새 로정에서 일터에 입각하고 실속 있는 업무와 책임감으로 근면한 노동과 성실한 노동, 창조성 노동에서 부단히 새 업적을 창조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힘을 이바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의 새 로정에서 광범위한 노동 대중은 당의 두리에 긴밀히 단결하고 분발 진취하며 과감히 혁신 창조하여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총서기의 명절 축복과 진심 어린 위문은 모든 분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국 노동 모범이며 상담 강철 그룹 유한회사 용접 고문인 애애국은 습근평 종석이는 광범위한 노동 대중들이 노동 모범 정신, 노동 정신, 장인 정신을 대대적으로 선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당면 제조업 승격의 관건적 시기에 처해 있는 우리는 계속하여 후대를 잘 양성하고 선두 역할을 잘 발휘하며 젊은이들을 이끌고 새 기술, 새 재료를 연구함으로써 제조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중림을 떠맡을 수 있는 대국 장인을 더 많이 양성하겠다고 표했습니다. 노동은 시대의 화려한 장을 쓰고 분투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올해 노동절 연휴에는 국가 중점 사업이 전력을 다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동에서는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슈퍼 공정인 사자양 통로 프로젝트가 절반 이상 건설되어 현재 약 6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터를 지키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남성에서는 전중 수로 공사의 해동 터널이 빠르게 굴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3만 명이 넘는 건설자들이 수로 공사 전 구간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사자양 통로 T11 표준 프로젝트 부서 책임자인 조전 씨는 이번 노동절에 우리는 공사 현장을 지키며 노동하는 것으로 명절을 기념하고 실천으로 총서기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품질로 사자양 통로 건설을 추진하여 주강구 교통망을 완비화하고 광역 도시의 산업 협력과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전국 5.1 노동 훈장 수상자인 전중 수로 공사 대리 구간의 고급 공정사 리휘는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주력군 역할을 하고 주인공의 풍모를 보여주라고 격려한 습근평 총서기의 연설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전중 물길 공사는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중대한 민생 공사입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공사 품질을 확실히 하며 책임감과

0: 장인 정신으로 신시대의 수리 공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5월 1일 주요 교통 중추와 관광지는 대규모 인파를 맞이했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일하며 주민들의 휴일 이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름 지역 여객 당직자 굴리스탄 주와스베크는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가 우리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동 정신을 크게 발양하고 전문 능력으로 이동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절 연휴 동안 우리는 승객의 검표 및 통관을 전력으로 준비하고 인력 상담 봉사를 추가하여 모든 승객이 우리의 열정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황산풍경구 환경미화원 손도는 습근평 청소기가 노동 대중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서 매년 노동절 전에 노동 대중들에게 명절 축복을 전하고 우리를 관심 있게 위문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특히 감동적입니다. 평범한 직책에서도 비범한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우리는 맡은 바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열심히 잘 청소하고 가득한 원정으로서 지름길은 없고 오직 실천만이 필요합니다. 바쁜 생산 작업장과 뜨거운 봄철 파종 현장 그리고 국가 중점 실험실에서 많은 노동자, 농민, 학자들이 청소기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시간을 다투는 정신으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매진하면서 부지런한 노동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길림성 디수현 봉황산 농기계 농민합작사의 한봉향 리사장은 습근평 청소기가 광범위한 노동자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흙토를 잘 다루고 많은 양곡을 재배하며 부지런한 손으로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고 농촌의 전면적인 부흥을 힘차게 추진해 마을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내몽골 후코트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 장붕비 부국장은 습근평 청소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노동자들의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취업, 창업, 사회보장, 가입 등 보장 정책을 잘 이행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중공정 종축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이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광주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수로망 건설에 관한 습근평 청소기의 중요한 논술과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 실시하고 경제 효과성과 사회 효과성, 생태 효과성, 안전 효과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가 수로망 주요 골조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각급 수로망 공정을 일괄 계획하며 수자원 종합 리용을 강화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초적 지원과 중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영시에서 리강 총리는 울강로구 수리 중추와 강북중 제방 훼손 구간에 대한 복구 긴급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광소수자원 전망계획과 건설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수자원 네트워크 건설이 홍수 방지 및 재해 경감 능력 향상, 수자원 배분 최적화, 국가 물 안전 보장을 위한 전략적 조치며 동시에 교통운수, 생태환경보호, 관광,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피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고 집약적이며 효율적이고 친환경 지능적이며 순환이 원활하고 조절 통제 가능한 목표를 향해 초자원 네트워크 건설을 가속화하고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을 통합하며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수리 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광수는 국가 수자원 네트워크 계획을 성실하게 대응하고 각급 수자원 네트워크 공사를 수행하며 더 많은 좋은 경험과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헌주시에서 리강 총리는 평육 운하 마도 종추를 방문해 운하 건설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리강 총리는 평육 운하가 강과 바다를 연결하고 륙상과 해양의 연계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기준과 높은 품질로 운하 건설을 완료하여 계획대로 무사히 개통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모범

0: 적극적인 공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북부만항 훈조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수마트 항만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북부만항이 지역적 우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항만 시설을 더욱 개선하며 진흥형 운영 수준을 높이고 복합 운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켓에서 리강 총리는 금해만 홍수림 생태보호구역을 방문해 홍수림 보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수생태 보호가 수자원 네트워크 건설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근원적인 관리를 통해 홍수림 습지의 보호와 복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확부구만 광소 수자원 배분공사 오미령 펌프장에서 리강 총리는 중대 인수공사를 잘 계획하고 건설하며 물배분 체계를 개선해 상호 보완과 련계 조정을 실현하고 물공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동기 대비 3.4% 증가한 3억 4천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1일 전국 수로는 동기 대비 4.9% 증가한 약 173만 명의 승객을 수송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럽과 미국, 일본 중앙은행의 움직이지 않는 딜레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진 경제체의 중앙은행들이 최근 현재 기준 금리를 유지한다고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뒤덮고 있을 때 이들 중앙은행은 도구 상자를 열기를 꺼려하며 통화 정책에서 모두 움직이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이들 중앙은행이 높은 통화 팽창과 낮은 성장 상황에 직면하여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리 인하는 높은 통화 팽창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것이고, 금리 인상은 이미 지지부진한 경제 회복의 길을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4월 28일, 일본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0.7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29일, 카나다 중앙은행과 잉글랜드 은행은 기준 금리를 2.25%와 3.75%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리사회는 같은 날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에서 3.75% 사이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30일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의 3대 핵심 금리 기준으로 3.0%로 계산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이 이번 회계 연도에 통화 데이터는 이러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게 했습니다. 통화 정책이 긴축되면 경제 성장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전쟁은 경제를 반작용 요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금리를 저울질하여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이전 연설에서 느낀 감회입니다. 그런 전쟁, 휴전, 평화협상, 협상결렬, 해상봉쇄, 봉쇄해제, 봉쇄복구, 이 모든 것은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뉴스TV는 올해 통화정책의 방향이 지정학적 상황의 발전에 달려있다면서 이는 중앙은행 총재의 통제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이 딜레마에 빠질 잠재적 위험은 성장 부진의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통화 팽창을 상승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 팽창을

0: 억제하고 수요를 억제하지도 못합니다. 유럽동맹 집행위원회의 경제 담당 위원인 발디스 덤브로프스키스는 최근 이란 충돌이 지속될 경우 유럽 경제에 현저한 성장 부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의 난국에 직면하여 선진 경제체의 주황은행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여러 위험 사이에서 방향을 애써 조정하면서 이를 통해 시스템적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 일본 주황은행의 움직이지 않는 딜레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거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젖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2: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결혈특별 체험 행사들을 조직해 5.1절을 맞이하고 있는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워싱턴의 풍요로운 전역위원회와 총성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광근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오늘은 다자주의 회부로 인류의 앞길을 박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오젠다 대화회에서 한 특별 축사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지속적인 영향 하에 가국의 경기 회복세가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 간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어 제공하며 발전도상국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보장해주고 권리평등, 기회평등, 규칙평등을 추진해 각국인민이 발전기회와

0: 발전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협력해 전 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경제 글로벌화 시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공중 보건 돌발 사건은 이번이 결코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공동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수 없으며 대항은 인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는 이런 교훈을 거울로 삼아 절대 옛길을 다시 걷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평화와 발전, 공평과 정의, 민주와 자유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고수하고 이식 형태적 편견에서 벗어나 협력 기제와 협력 리념, 협력 정책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최대한 강화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하게 수호하며 차별적이거나 배타적인 기준과 규칙, 체계를 만들지 말고 무역과 투자, 기술을 분리시키는 높은 장벽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운영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20개국의 지위를 공고히 다지고 거시적 경제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성과 원활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금융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며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세계의 총적 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세계 경제가 보다 질적으로 발전하며 보다 강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유아 독존적인 패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규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중국의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법은 통치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 나라나 몇몇 나라의 호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합의한 규칙과 공동인식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유엔 헌장은 세계가 공인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준칙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2: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하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하로정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결혈 특별 체험 행사들을 조직해 5.1절을 맞이하고 있는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최근 올해 5.1절 연휴 기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고 가장 연변적인 50곳의 인기 명소와 공동체 의식 수립 플러스 문화관광 주제 관광 코스 14개를 융합한 다채로운 연변 주제의 많은 특색 체험 행사들을 조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진달래는 연변의 대표적인 꽃입니다.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봄을 맞아 피어나는 진달래의 품격은 변방의 여러 민족 자녀들이 서로 돕고 함께 나아가는 정신적 풍모를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5.1절 연휴 기간 2026년 연변 꽃구경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 관광 홍보 시즌이 시작됩니다. 네, 아울러 새로운 문화 관광 IP인 진달래 보물 베이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고 성류꽃이 연변에서 피다를 주제로 한 플래시몹과 다채로운 민족 의상 전시 등 행사들이 축제의 서막을 엽니다. 화룡시 진달래 마을에서는 민속 퍼레이드를 비롯해 풍물놀이, 가야금 연주 등 무형문화유산 전시가 열리고 떡 메우기,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도문시 강릉 양천골, 용종시 비암산, 분복 목장은 모두 꽃바다 유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연변은 동북 항일연군 정신의 중요한 전성지로서 풍부한 혁명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5.1절 연휴 동안 연변은 붉은 초심 양질 수확 로선을 정성껏 조직하여 연변 혁명별사 기념관, 화룡 약수 등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육센터 등 홍색 교육 진지를 하나로 연결하게 됩니다. 각지에서는 또 혁명 노래 이어 부르기, 혁명 시가 낭송 등 대중문화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관광객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래하고 초심을 함께 추억하는 무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훈춘 동북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 도나 육정산, 영길 모아산 등 관광지를 기반으로 연변에서는 생태 산책, 산림 연구 학습, 야외 휴식 등 친환경 주제의 활동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길 공백 박물관은 재미있는 생태 과학 체험을 선보이며 야생 동식물 보호 지식을 보급합니다. 양전 백색 휴양지는 별빛 캠핑, 호숫가 낚시 등 레저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광객들이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에서 여러 민족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고향을 지키는 생생한 실천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네, 국경 문화 관광 측면에서 훈춘의 방천, 도문 통산구, 용정 삼합 국경 마을 등 가장 연변적인 국경 지역 명소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선보이면서 국경의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병강을 지키고 단결해 병강을 건설하는 책임과 소임을 보여주고 평화롭고 굳건한 병강의 훌륭한 풍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각지에서는 특색 있는 미식 야시장, 간식거리, 무형문화유산 창작시장, 각급 무형문화유산 전시관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 문화, 민족 전통 수공예, 특색 있는 문화 창작 제품 등을 집중적으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인기 명소들에서는 민속 전시, 무형문화유산 수공예 교육 등 행사를 개최하여 여러 민족 관광객들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며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진한 일상 속에서 감정적 공감을 증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0: 본속과 설명.
1: 오늘은 워싱턴의 풍요로운 저녁 연애와 총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21년부터 시작된 미국 백악관 기자협회의 저녁 연애는 워싱턴에서 손꼽히는 정치적 명리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정치인, 언론인, 연예 스타, 기업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참석자들은 가장 격식을 갖춘 야회복을 입어야 합니다. 평소 뉴스 뒤에 숨어있던 언론인들이 스포트라이트 아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저녁위원회는 책벌레들의 고종 조롱무도회라는 조롱 섞인 별명이 붙습니다. 네, 올해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하는 해로 장소는 워싱턴 힐튼 호텔입니다. 이곳에서만 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4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열립니다. 당일 밤 약간 신비로운 현실주의가 느껴졌습니다. 보안 검색 구역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려왔고 연회장에서 연미복과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 의자 옆에 쪼그리고 앉아 테이블 아래로 숨었습니다. 독심술 공연자 오즈 펄먼은 당시 트럼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후 미국 언론에 자신과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기어서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후 턱시도와 넥타이를 메고 백악관 기자회견에 등장해 이번 사건이 왜 4억 달러를 들여 백악관 방탄유리와 무인기 방지가 가능한 연회장을 새로 지었는지를 부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많은 우익 정치 인플루언서들이 질서 있게 이를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작극 등 음모론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뜨겁게 달구며 트럼프의 저조한 지지율을 되살리려는 동기로 설정되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클리프 램프 교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의자 콜 앨런은 31살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졸업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한 교육보조기관인 월간 최우수 교사이기도 합니다. 미국 언론은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앨런의 지인들은 공격 사건을 그들이 알고 있는 똑똑하고 온화한 이웃이나 과외 선생님과 연관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21일 앨런이 자신을 친절한 연방자격이라고 칭하며 작전 10분 전 가족에게 미 행정부

지식인 공공서비스 연합은 이달 9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미국 의회와 대통령실 당원, 공화당원 및 무소속 운동가들이 정치적 폭력을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프는 작년 10월 미국 포린 어페어스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지금 폭력 포퓰리즘 시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미국이 백인 다수 국가로부터 백인 소수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미국 정체성의 본질을 둘러싼 문화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폭력 사건은 이미 미국 정치 생활에서 충격적인 일상이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포퓰리즘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나 외국 테러 조직보다 미국 정치 체계에 더 큰 위협이 됩니다. 미국 공공종교연구소가 올해 1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의 미국인이 진정한 애국자는 미국을 구하기 위해 폭력에 의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공연구소의 최고 경영자 멜리사 더크먼은 지금 미국인들은 정치 기조가 사회에 잠재적인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를 좌우 곧 다른 일로 대체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기자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인 벤 라이스는 이 나라는 병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중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핑 앱을 내려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Something Just Like This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피디의 FM 데이트. 네,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네,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재밌는 주제로 또 준비했으니까요. 주제에 맞는 참여 문자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공식 계정 FM88 Z의 최애호 PD 그리고 제 개미챗 조일광 한어병 그대로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또 다양한 문자 참여 오늘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주제 바로 공개할게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따뜻한 이봄날 하고 싶은 계획 이런 주제로 준비했고요. 네, 봄철이 또 다가오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양한 계획 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봄철에 하고 싶은 일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공식 계정 네, 그리고 제 개미챗으로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식 계정 FM88Z의 최애호 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따뜻한 요즘 날씨처럼 제 마음도 싱숭생숭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운전하고 어딘가 여행 가고 싶어지는 날씨예요 하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네, 날씨가 참 따뜻하고 이제 드디어 봄이 왔다라는 걸또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이런 날씨에 운전하시고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뭐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지만 조금 이제 색다르게 또 운전해서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참신한 또 그런 체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지만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야외로 빨리 나가고 싶거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낮 시간대는 뭐 조금 괜찮지만 그래도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할 때나 아니면 아침 일찍이 또 캠핑을 떠난다면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도 또이 계절만에 뭔가 그런 캠핑의 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안녕.
1: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님. 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이봄날 저는 친구랑 자전거 라이딩 마음껏 타고 싶습니다. 빨리 바람이 조금 더 약해졌으면 좋겠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봄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운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또 계절이지 않습니까? 특히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라이딩, 자전거 라이딩. 자전거 타시는 분들 뭔가 제일 적합한 계절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안전 조심하시고요. 또 건강한 시간, 건강한 또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와 함께했고요. 그래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건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에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팠던 날도 버거웠던 시간도 머물다가 지나가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덜 생각하고 조금 더 숨쉬며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하게 하루를 충실하게 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준 만큼 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알아야 할 말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 것, 그리고 준 만큼 너도 나를 줘야지. 기대를 말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

0: 아이 안 가요. 오늘은 내 집에 일찍 오겠다고 전화까지 전화한데 어째 아직도 와요. 어디 갔나? 야, 아니 어서 12시 라는데 이 안 가요. 정말 정신 나왔다 이래. 야, 얘 정말 답답해 죽겠다. 오늘 어제 나 밤혁명 나와야고. 아, 집에 일찍 들어. 어디 가지? 이게 오면 아, 정말 답답해 죽겠다. 야.
1: 아, 됐다, 이제.
0: 아, 내가 혼자서라도 또 술 한잔 먹자.

0: 여자 좀 속이 편하다 그래.
1: 아, 요거 매일마다 먹는 술인데 어떻게 요게 요리도 맛있을까?
0: 야, 이런 지성자를 만났나? 아까도 고사는 고사였다. 그래도 뭐 방법이 없지. 그래도 이 최덕팔이 요즘 나간 애들을 비하게 되면 걔도 괜찮지.
1: 아, 지금 남자들한테 12시 전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에? 반설도 제대로 못하고 동미도 없는 오성계란데 나는 걔들 거기다 비하면 나도 괜찮지 무슨.
2: 네, 이제 그만하면 또 취하겠다.
3: 자, 하늘을 말하라 아까운 니네 성성장을 아이고

뽑아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진드기가 체내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린 후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과 거리가 먼 경우 물린 부위를 알코올이나 도수가 높은 백조로 닦은 후 병원에 갈수 있습니다. 물린 후 2에서 4주 내에 여전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만약 발열,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드기에게 물린 이력을 알려야 합니다.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최근 몇 년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보고 사례 지역이 증가했고,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의 분포 범위가 확대돼 있으며 전파 위험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부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B급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한창 제철인 봄나물, 이렇게 먹어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창한 봄날이 오면서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봄나물 시식철도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봄나물이 먹기 적합한 것이 아니며 잘못 먹으면 신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사람에 따라 과학적으로 봄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봄나물은 비록 영양이 풍부하지만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입니다. 봄나물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돼 있어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 의뢰하면 로인이나 위장병 환자들의 경우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복부팽만과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다음은 신부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부 봄나물은 옥살산 함량이 비교적 높은데 인체가 있습니다. 신부전이 있는 사람들은 쇠비름, 아마란스와 같이 옥살산 함량이 높은 나물을, 비와 같은 부드러운 나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량을 통제해야 합니다. 1회 섭취량을 50에서 100g으로 조절하고 매주 2회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소량 섭취를 통해 신체 반응을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조리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봄나물 속 옥살산은 데쳐서 제거할 수 있으므로 1, 2분 데친 후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코기, 두부 등과 같이 소화하기 쉬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장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과 함께하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1절 특집 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과 연변조선족 자치주 성립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이날은 중국 인민에게 있어서 천지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더없이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0: 수도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경축하는 성대한 기념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주석, 부주석의 명단을 선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성립을 선언했으며 준례 동지를 정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모택동 동지를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주덕 동지를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으로, 심준유 동지를 최고인민법원 원장으로, 나영환 동지를 최고인민검찰서 검찰장으로 임명했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중앙인민정부의 시정강령으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 수도 북경의 30만 인민대중은 천안문 광장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경축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 속에서는 무시로 우려와 같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천안문 성루에는 모택동 주석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요인들이 올랐고 관례대에는 여러 민족 대표들이 올라섰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족을 대표한 주덕회 동지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조학 속에 모택동 주석은 국기개항 때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오성 붉은기가 10월의 상공에 나부꼈습니다. 뒤이어 모택동 주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천안문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성립되었다. 중국인민은 일떠섰다. 격동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중국 대지를 진감했으며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인민은 피어린 토장을 거쳐 빛나는 승리를 이루게 했습니다. 모택동 주석의 장엄한 선포는 낡은 중국에 대한 결속의 선고였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 통치의 붕괴에 대한 선고였으며 100여 년 동안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결말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위해 중국의 조선족들도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일제와 싸웠으며 국민당 반동파와 싸웠습니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서 조선족들은 피를 흘렸고 수많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때문에 오늘 조선족은 중화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어 자신들의 대표를 당당하게 천안문 성루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주덕 총사령이 중국인민해방군의 지휘원과 전투원들에게 중앙인민정부 및 모택동 주석의 명령을 견결히 집행하며 재빨리 국민당 군대의 잔여부대를 숙청해 아직 해방되지 못한 국토를 해방하라는 중국인민해방군 총부의 명령을 반포했습니다. 이어 육해공군의 열 집회에서 연변의 당정 지도 일꾼들은 열정에 넘치는 연설을 했으며 모택동 주석과 주덕 총사령에게 보내는 축전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연결시 5만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승리적 폐막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탄생을 열렬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가진 고통과 압박을 받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인민은 더는 제국주의와 반동파의 통치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 모주석, 조총사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령도 밑에 단결해 생산계획을 견결히 완수 또는 넘쳐 완수함으로써 전국인민 해방전쟁을 계속 지원하며 반동세력을 소멸하고 전 중국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및 부강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보문은 그날로 전파를 타고 북경에 전해졌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경 첫돌을 맞이하면서 당과 정부에서는 전국의 소수민족 대표와 소수민족 문공단 대우들을 북경에 초청하여 함께 명절을 경축하도록 마련해 줬습니다. 동북인민정부에서는 조선족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중공연변지휘에서는 연변대학교 부교장 림민호를 단장으로 항일열사가족 김신숙을 단원으로 연길한어전문학교 교도주임 반룡회를 수원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예술축전에 참가할 대우들은 새로 창작한 가무 종목을 다그쳐 연습했습니다. 9월 22일 대표단 일행은 연길역을 떠나 24일 심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심양역에서는 동북인민정부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이 나와 대표단 일행을 환영해 줬습니다. 9월 27일 대표단 일행은 북소리와 환호성 속에서 북경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십만의 각계 대표들이 역에 나와 대표단을 맞아 주었습니다. 9월 28일 대표단 일행은 로동인민문화궁에서

0: 준대 총리의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29일에는 준대 총리의 초청을 받고 북경 호텔에 가서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9월 30일 마침내 모태똥 주석의 초청을 받고 북경 호텔로 향하게 됐습니다. 모태똥, 류소기, 조덕, 송경령, 장간, 리제심 등 공화국의 주석, 부조석들과 정무원 총리 존대가 연회대청 앞에서 대표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조선족 인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표했습니다. 뒷이어 팽제는 조선족에 대해 깊은 정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동북국과 제4야전군 사령부에서는 적지 않은 조선족 경위들을 두어 기관과 사령부 안전을 담보했는데 이는 지도자들이 조선족에 대한 신임이었습니다. 10월 1일 북경성은 새벽부터 징소리, 북소리, 폭죽소리로 들끓었습니다. 림민호, 김신숙, 반룡해는 청첩장을 받고 천안문 서쪽 관례대에 오르고 배우들은 북경 시민들과 함께 시위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남자들은 흰 광목 바지에 저고리를 입고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여성들은 환한 색깔의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꽹과리, 북, 세납을 행진용 악기로 삼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천안문 성루에 오르자 시위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시위 행진 대오를 따라 관례대 앞을 지날 때 조선족 배우들은 격동에 넘쳐 모주석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배우 김성민은 꽹과리를 쳤는데 한동안 지나 꽹과리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꽹과리 채가 꺾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월 3일 밤 중남해의 회인당에서 예술축전 활동이 있었습니다. 활동에서 선물 증정의식이 있었는데 각 민족 대표들은 순서대로 각기 주석대에 올라 가지고 온 선물을 모태똥 주석에 드렸습니다. 조선족 대표단은 세 번째로 주석대에 올랐습니다. 림민호가 먼저 연변인민들이 국경 첫도를 경축하는 서명부 한 책을 모주석께 올렸습니다. 다음 김신숙이 조선족 저고리와 조끼, 바지 한 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반룡해가 옥석으로 만든 벼루를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 예술단 단장 김동구가 조선족 회색 두루마기를 모태똥 주석에 입혀드렸는데 두루마기의 길이와 품은 웅장한 모태똥 주석의 몸매에 딱 맞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은 두루마기를 보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청에선 우렁찬 박수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정영숙이 남색 비단에 원앙새를 수놓은 방석을 드렸습니다. 선물 증정이 끝난 후 예술축전이 있었습니다. 연변문공단, 내몽골문공단, 신강문공단, 사천성의 장족, 묘족들의 가무종목은 명절의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연변문공단의 다섯 개 종목은 그날 밤 문예축전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대합창을 선보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부른 노래소리는 회인당의 메아리 쳤고 중남해의 정원을 넘어 수도인민들의 흉금을 울려주었습니다. 김혜련의 지게춤, 리인숙 등의 사인무 절구춤은 관람자들의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김인숙의 노래 민가련창과 방초선의 독창 배짝이 노래도 절찬을 받았습니다. 각 민족 대표들은 조선족의 예술은 기교가 높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축전에서 조선족 대표단은 모두 10차례나 단독으로 공연했는데 공연 때마다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조선족 예술은 북경인민들과 전국인민들의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이날 밤 모태똥 주석은 조선족 문공단을 포함한 소수민족 문공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완계사 한 수를 지어 류아자 선생에게 화답했습니다.
1: 1952년 7월 24일, 팽택민을 단장으로 하고 싹쿵료를 부단장으로 하는 중앙대표단 일행 50여 명이 길림성 인민정부 부주석 서원천의 안야에 열차로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주덕해, 동욱권, 최채 등 연변의 당정 지도자들이 연길역에 나가 중앙대표단을 맞아주었습니다. 이날 연길시 6만 5천여 명 인구 중 3만여 명이 연도 환영을 나왔습니다. 군중들의 울긋불긋한 꽃초롱불은 방문단이 지나가는 앞길을 가로등처럼 비춰주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번에 도합 4개 방문단을 서남, 서북,

0: 중남, 동북, 내몽골과 수원 등지에 파견하여 소수민족을 위문하며 중앙인민정부에 대한 여러 소수민족 인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요해하도록 했습니다. 연변에서 나온 중앙방문단은 바로 그 네 개 방문단 중에 하나였는데 팽택민을 단장으로 사쿵교, 핑스크, 아예사이를 부단장으로 했습니다. 동북으로 나온 중앙방문단은 7월 9일 북경을 떠나 수원을 거쳐 15일 심양에 도착한 후 두 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료서에 가고 다른 한 조는 연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7월 27일 연결시 3만여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인민체육장에서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성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환영대회에서 주덕태의 열정이 넘치는 환영사와 팽택민의 답사가 있은 뒤 모태동 주석께서 중공 연변지휘 연변 전원공수에 보내는 금기가 전달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여러 민족은 단결하라는 모태동 주석의 친필 제사가 금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어 중앙방문단의 선물 증정 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물로는 수령의 초상화 190폭, 모태동, 주덕, 준대의 친필 제사 500매, 기념메달 6,500개, 환등기 2대, 25종류의 도서 1,392권, 25가지 약 15상자, 현미경 한 대를 포함한 26가지 의학기사제, 의학서적 310권이었습니다. 28일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운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연길, 룡정 등 곳에 1,900여 명 선수들이 조선족 씨름, 근해, 널뛰기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앙방문단은 각 민족 각계 대표 50여 명과 조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생산건설, 전선지원, 민족단결 등 방면에서 얻은 복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 체류하는 기간에 선후에 중공연변지휘, 연변전원공서, 연변대학, 동북조선인민보사, 인쇄공장,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문공단, 최죽송 농업생산합작사와 김시룡 농업생산합작사 등을 방문했으며 회족 만족들도 찾아보았고 일부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도 위문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서 9일간의 방문 활동을 끝마치고 8월 2일 저녁 차로 연기를 떠났습니다.
1: 오늘 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0: 자신감이부족하면작은일에도풀이죽고자신에게쉽게실망할것같습니다
1: 네이렇게자신감이없는사람들은많은사람들의자신이내성적인이유를주변환경의탓으로돌리곤하겠지요
2: 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이렇게생각합니다자신감이란스스로의노력으로만들어갈수있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3: 모든일에끊임없이자신감을가지고도전하다보면좀더모르는사이에당당함을지닐수있을겁니다
0: 이렇듯자신이내성적이라고해서고민만하기보다는당당하게자신감을가지고행동하는예쁜세상친구들이되시길바랍니다
1: 네그럼우리친구들에게자신감을키우는방법소개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신감은자신을사랑하고또할수있다는믿음을가질때생길수있습니다또한자신감이없는분야에과감히뛰어들어서경험을쌓아보는것도효과가있는것입니다
4: 그래서지와갯머리맨머리다섯머리가귀가여섯머리가
3: 우리들이학습을하는과정에서외우기는빼놓을수아닌가요
0: 제가알것같습니다왜서부모님을원망하는지우리나쁘게놔두셨다고항상부모님을원망하는친구들이많지요
2: 딩동댕맞습니다자기스스로열심히하지않고항상남탓하는친구들이죠
1: 네그렇습니다부모님들이머리를나쁘게놔두신것이아니라자신이외우기를하는요령을잘모르고있는것입니다자친구들그럼우리함께재미나는이야기하나들어볼까요
2: 엄마엄마는도대체왜날이렇게머리나쁜애로낳아두신거예요밤새외웠는데하나도생각이안나서오늘시험도망쳤어요에이짜증나나이제공부안할래요
1: 아무리생각해도너무속이상해서이불을뒤집어쓰고누워버렸답니다
2: 석진이녀석은어제하루종일팽팽놀았는데시험을잘보고난이모양이니난머리가나쁜게틀림없어
1: 여러분들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까그렇다면어떤사람이머리가좋은사람일까요박사들은사람의지능은한가지가아니라여러가지로이루어져있다는이론을냈습니다말하자면사람에게는언어를잘다루는지능숫자를잘다루는지능또는만들기를잘하는지능음악을잘하는지능사람들과의관계를잘맺는지능
2: 혼자다섯번을외운것만큼기억이잘난답니다
0: 두번째손과입을사용하세요눈으로만외우는것보다입으로소리를내고손을쓰면서외우면세배다잘외우
1: 네그래요손과입을함께사용하는것인데요눈으로만외우는것보다는입으로소리를내고손을쓰면서외우면세배나더잘외워진다고하네요
3: 셋째외워야할내용을좋아하는노래에곡에가사를붙여노래로불려보세요잘외워집니다우리친구들도잘알고잘
1: 평소시험을볼때느꼈던것을떠올리면서답을적어주시기바랍니다자연필을쥐고하나하나체크를해보겠습니다잘듣습니까어렵습니다아홉번째시험이없는세상에서살고싶습니다네친구들방금저희들이아홉가지를얘기했는데요혹시우리친구들은몇가지가해당이되는것일까요그럼우리친구들이체크한데따라서함께테스트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한개에서두개가해당이된다면시험불안이거의없다고할수있습니다시험을보게되면누구나느끼는정도의자연스러운불안을느끼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2: 세개에서네개에해당된다면약간의시험불안을느끼고있는것같습니다시험을볼때남들
3: 부모님이나선생님께말씀드려서전문가와상담을받아보는것도좋은방법이랍니다
1: 네친구들어때요방금아홉가지를얘기한데서우리친구들은몇개가해당이될까요한개에서두개는거의시험불안이없다고할수있고요세개에서네개가해당된다면약간의시험불안을느끼고있습니다그리고다섯개에서일곱개가해당된다면시험불안을많이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내가 든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2: 中央人民广播电台，全国新闻联播。各位听众，晚上好，今天是5月3号，星期日，农历3月17，欢迎收听全国新闻联播，我是陈亮，
3: 我是婉莹。今天节目的主要内容有。
2: 习近平回信勉励中国青年五四奖章暨新时代青年先锋奖获奖者代表，胸怀远大理想，矢志拼搏奋斗，带动广大青年把个人追求融入国家发展大局。
3: 习近平总书记在加强基础研究座谈会上的重要讲话，在科技界、教育界和产业界引发热烈反响。大家表示将牢记总书记嘱托，锲而不舍，久久为功，为建设科技强国持续奋斗。
2: 自青年节到来之际，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中央军委主席习近平给中国青年五四奖章全国各族青年致以节日祝贺，并提出殷切期望。习近平在回信中说，你们牢记党的嘱托，扎根科技创新、乡村振兴、社会服务、为国戍边等基层基线，以实干担当书写无悔青春，展现了新时代中国青年自信自强、昂扬向上的良好风貌。习近平强调，今年是“十五五”开局之年，青年建功正当其时，希望你们胸怀远大理想，矢志拼搏奋斗，带动广大青年把个人追求融入国家发展大局，立足各自岗位，不断创造新业绩，在新征程上贡献青春力量。中国五四青年强化国家科研机构、高水平研究型大学等引领作用，鼓励和规范发展新型研发机构，推动
4: 向清晰的一个把脉。中国的基础研究现在已经走到了世界的前沿，在这样的状态下，我们未来的创新如果要想有更好的后劲，必须要加强基础研究。
2: 中国科学技术大学校长、中国科学院院士常进，
5: 总书记总共来了。

뭐 이중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프는 작년 10월 미국 포린 어페어스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지금 폭력 포퓰리즘 시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미국이 백인 다수 국가로부터 백인 소수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미국 정체성의 본질을 둘러싼 문화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폭력 사건은 이미 미국 정치 생활에서 충격적인 일상이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포퓰리즘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나 외국 테러 조직보다 미국 정치 체계에 더큰 위협이 됩니다. 미국 공공종교연구소가 올해 1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의 미국인이 진정한 애국자는 미국을 구하기 위해 폭력에 의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공연구소의 최고 경영자 멜리사 더크먼은 지금 미국인들은 정치 기조가 사회에 잠재적인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를 확실히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워싱턴의 저녁 연회에서.

0: 계절이 바뀌는 4월, 우리 몸도 조용히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식탁이 필요한 것은 바로 제철의 힘, 봄나물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하여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요화원 직업기능 양성학교 신미가 교장을 모시고 봄의 향기를 가득 담은 봄나물 요리를 배워보는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2: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2: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2: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0: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네, 신미가 교장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2: 요즘 시장에 가보면 이 향긋한 봄나물들이 한창인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산나물을 챙겨 먹어야 하는 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4: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는 추위를 이겨내려고 우리 뭐 단백질이라든가 과도한 육류지방 섭취하고 우리가 지금 운동 부족이 있어갖고 네. 우리 몸에 지금 독소가 많이 쌓이거든요.
3: 네.
4: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보통 봄이 되면은 좀 피곤함을 많이 느낄 때도 있고 충곤증 올 때도 많습니다.
3: 그래서, 네.
4: 그래서 우리가 제철 항상 지라고 제청하듯이 우리가 제철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지금 그만 지금 봄이니까
3: 네.
4: 우리는 무조건 봄나물 많이 드셔야 합니다.
3: 네, 그렇죠. 이렇게 아까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요. 충곤증 많은 분들이 느끼죠. 봄철에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은 보건품이나 명귀한 식자재를 찾아서 몸보신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4: 예, 맞습니다. 보통 요즘 분들은 좀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보건품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3: 네.
4: 그래서 저는 특히 좀 제철 음식을 추천하는 이유가 보통 봄나물 하면은 거기에 뭐 비타민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질이 많지 않습니까?
3: 네.
4: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연 식사제 갖고 보충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건품 같은 경우는 저는 말 그대로 보건품이지 않습니까?
2: 네.
4: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주식인 우리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보건품이 너무너무 간단하고 그냥 언제나 다니고 다니면서 갖고 다니면서 드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3: 네.
4: 저희 생각에는 보건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합 비타민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2: 네.
4: 근데 개개인마다 실은 몸 체질 다 다릅니다.
3: 그렇죠.
4: 그래서 우리가 체질 다른 만큼 우리 몸 속에서 수여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다 다릅니다.
3: 네.
4: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의뢰를 받으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자연식 우리가 지금 봄철에 봄나물 있지 않습니까? 봄나물은 우리가 계절마다 걔가 우리 인기 있어야 될까 제철 음식 드시라고
3: 네.
4: 그거가 제일 건강한 겁니다.
3: 그래서 제철 음식
4: 그렇죠.
3: 네.
4: 그래서 우리가 몸에 쌓인 겨울에 쌓인 육류를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3: 네.
4: 몸에 쌓인 독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은 우리 자연식하고 우리 독소 배출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 네, 그래요. 그렇죠. 제철 음식이 최고지요.
4: 예, 맞습니다.
3: 네, 봄 기운이 짙어가면서 시장에 나타나는 그 산나물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댁에서는 요즘 어떤 나물 반찬을 요리해 드십니까?
4: 네, 요즘 보면은 봄철 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나물이가
3: 네.
4: 달래.
3: 달래.
4: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날씨가 좀 차가우니까
3: 네.
4: 좀 날씨는 더운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3: 네.
4: 달래도 좀 너무 작고 그리고 좀 큰 거는 아마 하우스에서 나온 거일 거예요.
3: 네.
4: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실 때 좀 작은 걸로, 잎사귀가 좀 적은 걸로, 좀 뿌리 쪽이 좀 긴 거 있어.
3: 네.
4: 그게 지금 우리가 땅에서 떠나나는 또
3: 제대로
4: 달래, 예, 전나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달래하고 민들레. 예,
3: 네.
4: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올라오는 게 달래하고 미친 민들레예요.
3: 그렇죠.
4: 그래서 민들레도 마찬가지예요.
3: 네.
4: 저번에 어느 분이 사셔갖고 우리 사진에 올렸더라고요.
3: 근데 네.
4: 민들레 잎사귀가 이만큼 큰 거예요.
2: 네.
4: 예, 근데 아직까지는
3: 그렇죠.
4: 그 정도까지는 안 컸거든요.
3: 네.
4: 좀 자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달래하고 좀 민들레를 좀 먹는 편인데 민들레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어리고 작다 보니까
3: 네.
4: 요즘에는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세척을 하셔갖고 그냥 뭐 장에 찍어 드신다든가
3: 네.
4: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생으로 잘 먹습니다.
2: 네.
4: 그래서 그래요. 예. 그리고 달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매운맛이 있더라고요.
3: 네.
4: 그래서 그런 거 싫으신 분들은 우리가 뭐 찌개 한다든가 할 때 그 된장찌개 할 때 이렇게 얹어 드셔도 괜찮고
3: 네.
4: 저는 간장 양념에다 살짝 묻혀도 괜찮더라고요.
3: 네.
4: 그리고 새콤달콤 그 유연하게 예, 묻혀도 괜찮습니다.
3: 네. 네. 그래요. 달래하고 민들레 묻혀드시기.
2: 예,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사위를 대상하여 그 한 해에도 여러 번 나물 반찬 요리에 대한 그 무료 강의를 하신다면서요?
4: 예, 맞습니다.
2: 네.
4: 이제
2: 네.
4: 지금 아직은 지금 좀 이르기 때문에
2: 네.
4: 제가 지금 한 4월 말 정도 되면은 제가 지금 공유 강의 또 시작을 합니다.
2: 그래서
4: 네. 1년에 4계절인만큼 1년에 지금 제가 4번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데
2: 네.
4: 아직은 때가 좀 일러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더웠는데 요즘 좀 차가우니까
3: 네.
4: 좀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2: 네.
4: 그래서 제 생각은 한 4월 말 아니면은 5월 아마 초순에 봄 강의가 시작할 때 겁니다.
3: 봄 강의.
2: 네. 네. 네. 그래요. 시장에 가보면 네, 봄나물은 참 싱그럽고 좋은데요. 막상 사려고 하면 이름조차 잘 모르는가 하면 또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일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네, 어떻게 나물을 골라야 합니까?
4: 예, 맞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은 할머니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물 좀 드시더라고요.
2: 네.
4: 예, 근데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다 외국에 가 계시고 젊은들이 산나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옛날보다는 좀 적다고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네.
4: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산나물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3: 네.
4: 저는 아침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2: 네. 네.
4: 근데 제가 아침 저번에 아침 시장을 지금 제가 지금 저 주부반 하고 있거든요. 동생반
3: 네.
4: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아침에는 바쁘다 보니까 아침 시장 나갈 시간이 없대요.
2: 네.
4: 그럼 제가 첫 번째는 아침 시장에서 만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시장을 나가라 그럽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단나물 그래서 시장에 나가면은 제철 단나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우리가 젊은이들도 쉽게 접촉할 수 있어요.
3: 네.
4: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나물 같은 경우는 이름을 잘 젊은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3: 네. 그래요.
4: 그래서 네. 이름 모를 때는 시장에서 그냥 시중에 제철에 나오는 산나물
3: 네.
4: 파시는 분하고 여쭤보셔갖고
3: 네.
4: 요즘은 또 인터넷 발달 하지 않았습니까?
2: 네.
4: 그래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거기서
3: 네.
4: 하든가 영양소 뭐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알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요즘 백화점도 괜찮아요.
2: 네.
4: 옛날하고 들리게 요즘 보니까 백화점에서도
3: 산나물이
4: 네, 산나물이 네. 나와요. 근데 지금 나온 산나물은 다 하우스가로 보면 돼요.
3: 네, 그렇죠.
4: 아직 이르니까
3: 네.
4: 제가 웬만하면은 시장에 가서 아마 고르는 게 아마 좋을까 싶습니다.
3: 네, 그래요. 하우스 산나물 아니고 봄나물 아니고
4: 예,
3: 제대로 된 예. 산에서 캔 산나물
4: 예,
3: 좋죠.
4: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너무 크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이 저번에 한 분은 사재갖고 민들레를 사셨는데
3: 네.
4: 우리가 보면은 진짜 완전히 저 하우스 거 맞아요.
3: 네.
4: 근데 그분은 잘 모르시니까
3: 네, 네.
4: 그래서 사오셨는데 우리가 보통 땅에서 자라는 거는 아직은 잎사귀가 작기 때문에 이제 가늘어요.
3: 네.
4: 길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3: 그래가지고
4: 거의 하루가 내려 장마당 나가고
3: 있는데
4: 아침 사오는데 네. 그래서 사실 때 이만하면은 좀 작은 걸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뿌리 쪽도 어떤 거는 좀 뿌리자 좀 예,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좀 굵은 것도 있는데
3: 네.
4: 괜찮아요.
3: 그래요.
4: 잎사귀만 작고 그러면은 아마 괜찮을 겁니다.
3: 네. 근데 그 금속 칼로 깎다 보니까 조금 변색이 됐잖아요.
4: 네,
3: 괜찮아요?
4: 산화가 되니까
3: 네.
4: 맞습니다. 그래서
3: 우리 쪽이
4: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집에 옷이 갖고
3: 네.
4: 우리 자그마한 칼 갖고 예, 살살 긁든가
3: 다시 한번
4: 긁어내고 우리가 산화된 부분은
3: 네.
4: 제가 하는 게 좋습니다.
3: 그렇죠. 네, 산나물을 사오면 정말 싱싱할 때는 참 좋은데 막상 집에 가져오면 그 흙이 묻어 있거나. 손질이 까다로운 게 흠이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뭐 손쉽게 손질하고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비법은 없을까요?
4: 네. 제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가
3: 네.
4: 요즘 젊은이들은 일상이 좀 힘들다 보니까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3: 네.
4: 옛날하고 다르게. 근데 요즘은 자꾸 제가 저한테도 지금 주부만 하고 있는데 계속 그래요. 선생님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근데 저는 오래란 단어를 주부님들은 좀 안 쓰셔도 좋겠습니다.
3: 네.
4: 왜냐 우리가
3: 바로
4: 예 맞습니다. 제가
3: 네.
4: 냉동식품도 지금 오래 보관하지 말라고 하는데
3: 네. 그렇죠.
4: 우리가 산나물 같은 경우는
3: 네.
4: 또 우리 매일매일 시가가 달라요.
3: 예,
4: 지금 산나물 같은 경우는 우리 계절 따라 값이 오기 때문에
3: 네.
4: 그래서 하루 정도 바쁘신 분들은 한 근 정도 사면 한 3일 정도, 2~3일 정도 드실 거예요.
3: 네.
4: 그래서 오래 보관할 생각 하시지 마시고 풀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산나물 사왔는데 또 우리가 좀 처리하기도 좀 힘들고 씻기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에다 많이 담그시더라고요.
3: 네.
4: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산나물 같은 거는 수용성이 많아요. 그래서 물에 오래 담그다 보면은 영양소가 이제 흘러나갈 때가 많거든요. 지용성은 괜찮은데 수용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나물 같은 경우 다 수용성이지 않습니까?
3: 네.
4: 그래서 그때는 같이 오셔갖고 그냥 흙은 바로바로 씻으셔야 돼요.
3: 네.
4: 빠른 상태에서 물을 저 흙을 씻으시고 어떤 데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괜찮더라고요. 네. 건부지기가 많지 밑에 흙이 많은 건 너무 아니더라고요.
2: 네.
4: 그래서 어떤 분들이 씻어서 갖고 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그 부분은 뿌리 부분은 네. 예, 씻기 힘들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3: 네.
4: 우리가 뿌리 부분하고 잎사귀 부분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들 네. 특히 봄에 거는 뿌리가 더 많거든요.
3: 네.
4: 그래서 그거 우리가 헹군 다음에 뭐 기름 같은 건 많지 않아요.
3: 네.
4: 그래서 제가 갖고 그 뿌리 부분을 칼로 사사사사 긁으시면 괜찮아요.
3: 버리지 말고.
4: 예, 버리지 말고 다 가져가고. 네. 그래서 여러 번 헹구다 보면은 씻기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3: 예. 뿌리 부분이 그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4: 맞습니다. 예, 예.
3: 뿌리 부분은 버리지 예. 마시고
4: 맞습니다. 그래서
3: 드시면
4: 우리가 내가 굳이 시장에 가서 오늘에는 다져가기 힘들면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좀 넉넉히 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3: 네.
4: 이게 우리 봄나무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자라는 식물다 보니까 우리가 하우스건 맛싹 썩지는 않아요.
3: 네.
4: 그래서 그 대신에 어쩌면은 주방 그 이런 타월이 많이 나오니까 네. 거기다가 드실 만큼 씻으셔 갖고 저는 네. 조금 씻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3: 그걸 한꺼번에 씻지 말고.
4: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드실 만큼 씻으셔 갖고 나머지는 우리 종이라든가 네. 종타월 같은 거에 감싸 갖고 네, 냉장고에 두면은 며칠 정도는 괜찮습니다.
3: 아. 그래요.
4: 예, 예. 네. 우리가 뭐 약층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썩는 것도 뭐 덜 썩고 그리고 네. 단단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3: 드실 때마다 바로바로 네. 씻어 먹기.
4: 바로바로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3: 네. 그리고 네. 특히 어떤 분들은 이 봄나물이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예. 많이 사셔서
4: 예.
3: 네, 데쳐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뭐 겨울 내내 또 드신다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는데
4: 네.
3: 별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제철 음식인데 굳이
4: 맞습니다.
3: 그 제철 떠나서 네. 네. 다른 계절에 먹어야 하나.
4: 그래서 보통
3: 별로 효과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4: 맞습니다. 저는 네. 지금 항상 우리 건강식을 한다면은 제철 음식이 좋은 거예요.
3: 그럼요.
4: 네. 그래서 우리 제가 산나물도 지금 예,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3: 네.
4: 요즘은 만약에 내가 진짜 겨울에 한두 번 먹고 싶다 하면은 그 한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3: 네.
4: 근데 그거는 지금 때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좀 넉넉하고 향도 좀 진하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살짝 데쳐갖고 냉동해야지. 근데 우리 데친 것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드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3: 네.
4: 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산나물도 항상 넉넉하게 데치지 마시고
3: 네.
4: 저는 한 끼 드실 만큼
3: 먹을 만큼
4: 예, 바로바로 데쳐서 드시는 게 좋고
3: 네.
4: 지금 아직까지는 산나물 데쳐 먹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즘 때는 생으로 드신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네네.
2: 네, 그래요. 봄철에 유독 몸이 무겁다 싶을 때는 네, 이 몇 가지 나물만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면 어떤 나물들이 있을까요?
4: 예, 봄나물 하면 우선 우리 달래겠지요.
3: 네.
4: 항상 양말도 좋고 좋으니까 달래. 그래 우리 저 무슨 달래, 민들레도 엄청
3: 네.
4: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쌉싸름한 맛이 난다 하는데 지금 요즘 때가 제철 음식이 같아요. 자연이 우리한테 선물하는 음식은 우리 지금 이 현재 우리 몸에 제일 좋은
3: 필요가
4: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봄 되면은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제 열이 올 수도 있고 더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좀 쌉싸름한 나물이니 우리 민들레.
3: 네.
4: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민들레하고 우리 달래니까 민들레 같은 걸 좀 넉넉히 드시는 것이 좋아요.
3: 네네. 간에도 좋고.
4: 맞습니다.
3: 네. 근데 아직 냉이는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4: 아직은 냉이는 이래요. 아직
3: 네.
4: 안 나왔어요.
3: 언제쯤 나올까요?
4: 예, 제가 좀 생각엔 한 열흘 정도 되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그럼 이 냉이는 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4: 우리가 냉이 하면은 좀 쌉싸름한 맛이지 않습니까?
2: 네.
4: 그래서 거의 보면은 냉이뿐만 아니라 우리 봄철 산나물들은
3: 네.
4: 거의 쌉싸름한 맛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3: 우리 고소한 맛도 있고,
4: 네, 맞습니다. 고소한 맛도 있고 우리 열을 내리는 것도 있고 우리 쓴맛이가 우리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3: 네.
4: 심장에도 가니까 우리 쌉싸름한 음식을 많이 드신 것이 좋아요. 그래서,
2: 네.
4: 예, 그래서 냉이뿐만 아니고 요즘에 또 민들레도 많고 여러 가지 나물이 많으니까. 지금 또 미나리도 아마 좀 지나면은
3: 네.
4: 아마 미나리도 또 나올 거예요.
3: 그래요. 요즘 나오는 그 미나리는 하우스 미나리잖아요.
4: 예, 맞습니다.
3: 네. 그래도 무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4: 맞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제철 음식 드시는 것이 좀 도움을 받으십니다.
3: 네.
4: 이제 금방에 말씀하신 우리가 냉이 있지 않습니까?
3: 네.
4: 냉이에는 뭐 콜린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절이 딱
3: 네.
4: 딱 요맘때 되면 드셔야 권하고 싶습니다. 네.

0: 그래서
1: 생으로 드시고 그다음 때부터 우리가 뭐 데친다든가 그것도 데친 것도 살짝 데치고 그러니까 이 나온 때에 따라서 우리가 드시는 순서가 또 있어요.
0: 네. 그래요. 냉이가 이렇게 뭐 지방간이나 이런 간 쪽에 그렇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냉이는 이제 콜린이라는 성분인데 이 지방간에 쌓이는 것을 우리 막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방간이 안 좋은 분들은 네. 또 봄철에 또 우리가 예, 간 하면 또 간 보호하는 게 지금 봄이 아니니까 네. 간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봄에 잘 보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 대표적 음식이 봄의 대표적 음식이 우리가 냉이입니다.
0: 냉이.
1: 예, 그리고 우리가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도 비타민 A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봄철에는 우리가 필수 드셔야 할 잔나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렇죠. 네.
2: 그래요. 이 봄나물이라 하게 되면 특유의 그 쌉쌀한 맛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네, 이 봄나물의 쓴맛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1: 봄나물이 쓴맛은 우리가 지코산이라든가 사포닌, 우리 사포닌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삼 아니겠습니까?
2: 아, 네.
1: 인삼이라든가 더덕이라든가 폴리페놀도 마찬가지고 항산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분은 쌉쌀한 성분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쓴맛 하면은 어떤 분들이 거부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2: 네.
1: 근데 저는 제철에 나오는 지금 봄철에 쓴맛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봄철에 쓴맛 있는 음식을 산나물 같은 경우를 많이 드셔가고 싶습니다.
2: 네.
0: 네. 그 조리법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예, 우리가 보통 봄나물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달래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냉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달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냥 생으로 드시기가 좀 거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달고 예, 살짝만 무치시면은 괜찮습니다.
0: 네. 요즘 갓 나온 그 달래는 달래, 민달래 네. 너무 여려서 별로 뭐 즐기지도 않고
1: 맞습니다.
0: 별로 또 쓰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네. 먹기가. 네.
1: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드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0: 그렇죠. 생으로.
1: 맞습니다.
0: 네, 근데 이 봄나물의 그 특이한 향 때문에 특히 그 쑥 같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 냄새 때문에 아예 입에 대지도 않는 애들이 적지 않은데 뭐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이나 간단한 요리 비법이 있을까요?
1: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산나물을 좀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0: 네.
1: 젊은 친구들은 좀 잘 모르시니까
0: 네.
1: 그래서 저는 산나물 같은 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달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열을 하면은 향이 네. 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접할 때 처음 접할 때 그냥 생 달래 같은 걸 접하다 보니까
0: 네.
1: 향이 너무 진하고 아이들 입에는 매고하니까
0: 네.
1: 그래서 저는 달래 같은 것도 전을 하면 참 좋더라고요.
0: 달래전
1: 예, 달래전 괜찮습니다.
0: 파전처럼
1: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머리 부분은 우리 칼과 그래 살짝 누르시면 괜찮아요.
0: 아.
1: 네, 머리가 동글동글하니까 네, 아이들이 네. 짚을 때 그 충격이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달래 같은 것도 칼로 살짝 누르시고 하고서 달래 전을 붙인 것도 괜찮고
0: 네.
1: 이제 말씀하신 것은 쑥이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까?
0: 네.
1: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봄에는 좀 쓴맛을 먹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쑥을 좀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쑥전 같은 경우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0: 네.
1: 예, 그걸 조금 넣으셔서 거기도 그 전도 붙여도 괜찮습니다.
0: 쑥은 어떻게 다져서?
1: 쑥 그냥 송송 썰면 괜찮아요.
0: 송송 썰어서.
1: 그냥 네. 생으로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쑥은 쓴맛이 너무 진하지 않아요.
2: 네.
1: 그래서 우리 상상 이상으로
0: 네.
1: 진짜 맛이 약해요.
0: 그래서
1: 거기서 송송 썰어갖고 우리가 전을 부치면 괜찮고
0: 네.
1: 그리고 쑥 같은 것도 쑥국도 의외로 쓴맛이 안 나요.
0: 쑥국.
1: 이렇게 어머니들은 보통 쑥하면 쓴맛이 난다고
2: 그렇죠.
1: 네. 쑥국 좀 거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0: 그래. 네. 국은 별로 하게 안 되는데.
1: 네.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쑥 같은 경우는 어릴 때
0: 네.
1: 그냥 씻어져갖고 우리 좋게는 콩가루가 있으면 콩이 향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1: 그래서 콩가루를 살짝 마른 가루 묻히면 돼요.
0: 네.
1: 그래 묻히져갖고 쑥에 수분이 있으니까
0: 네.
1: 그 상태에서 놔두면은 거기에 쑥에 착착 달라붙어요. 그래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뭐 육수는 좋겠죠.
0: 네.
1: 육수는 좋겠고 그래서 거기 국수라든가 육수라든가 괜찮습니다. 된장 연한 된장국도 괜찮습니다.
0: 네.
1: 그 상태에서 팔팔팔 끓을 때 우리 시장 쑥을
0: 네.
1: 콩가루 묻힌 시장 쑥을 안에 넣으시고 오래도 말고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펄펄펄 끓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끓으면 그다음에 오래는 끓이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간하시고 불만 끓이면은 쑥국이 시원하고 맛있는 쑥국이 됩니다.
0: 근데 그 콩가루를 특별히 무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1: 우리가 쌉쌀한 맛도 없애고 단백질 보충도 되고 그리고 국이 구수한 맛이 나요.
0: 네.
1: 그러니까 아이들 잘 먹지 못하니까.
2: 네.
0: 그렇군요.
2: 그 쓴맛을 또, 네, 없앨 수 있도록 콩가루를
1: 예, 예, 예.
2: 묻히면 도움이 될 수 있게.

0: 예, 향도 되고 좋고 우리 콩나물 이런 콩이도 단백질 있으니까 그렇지. 비타민하고 단백질 궁합이 잘 맞는 거죠.
1: 네, 그래요. 봄나물이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인분들이 사실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로인분들께 적합한 이 봄나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요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예,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님들이 옛날 어르신분들은 옛날부터 자나물 드시고 자랐습니다.
2: 해요.
0: 예, 근데 부침가루도 괜찮고 우리
2: 밀가루도 괜찮고,
0: 예, 밀가루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쌀가루도 괜찮고, 굳이 기침전에 그냥 한 줌 얹으시면 돼요. 그리고 물을 바로 끓이셔야 돼요.
1: 처음부터 이제 끓이는 것이 아니라
0: 처음부터 끓이는 거 아니에요.
1: 마지막에요?
0: 네, 제일 마지막에, 냉이하고 달래 같은 경우도 그냥 살짝 얹으셔갖고 그냥 물을 끓이면 돼요.
2: 네.
0: 네, 드실 때 섞어 드시면은 그 향이 엄청 향이 엄청 진해요.
2: 네.
0: 이렇게 괜찮고 그게 또 우리가 보통 잣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타민이니까 단백질은 많지 않죠. 단백질 연도 있어요. 근데 육류만큼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제가 궁합 맞출 때 우리 비타민하고 단백질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단백질 하면은 또 우리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닭고기도 있지 않습니까?
2: 계란도 있고
0: 계란도 있고 맞습니다. 두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특히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소고기.
2: 네, 소고기.
0: 이제 조금 더 잘하면은 이제 민들레가 아직도 어려요.
1: 네.
0: 민들레가 어느 정도 크면은 우리가 장조림 할 때 민들레가 엄청 맛있어요. 우리
2: 상반이상태가
0: 우리가 성숙했을 때 보통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제 민들레를 말리세요.
2: 네.
0: 어느 정도 성숙되면은 이제 말리셔가고 장조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만때 드시는 우리 민들레 장조림은 엄청 향이 좋고 싱그러운 그런 봄이 느낄 수가 있어요.
2: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0: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소고기 장조림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돼지고기 장조림에도 괜찮습니다.
2: 장조림하는 순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0: 네,
2: 우리가, 민들레 장조림.
0: 네, 보통 장조림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다 간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2: 네.
0: 우리가 고기를 사실 때 제일 처음에 물에 한번 데치셔야 돼요.
2: 깨가 고기를요.
0: 물에다 먼저 불리시고 이건 기본을 아시니까.
2: 네, 피를 빼고.
0: 네, 피를 다
2: 불시가, 부심을 빼고.
0: 네, 부심을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찬물에 고기를 넣으셔갖고 거기다 보통 저는 고기 데칠 때 우리 거다 생강 껍질 정도로 껍질 괜찮습니다. 껍질을 벗겨서 고기 데쳐 쓰시면 돼요.
2: 네.
0: 그래서 과만 데치내갖고 그런 물이 깨끗하게 쓰셔야 돼요.
2: 네.
0: 그래서 주부님들이 시간이 급하시면은 지금 장조림 같은 경우니까 썰어 하셔도 괜찮습니다. 빨리 시간 할 수 있으니까.
2: 네.
0: 그래서 하시고 우리 장조림 할 때 거기다 들어간 재료가 우리 대파라든가 양파라든가 생강이라든가 좀 넉넉히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저는 또 알후추 있지 않습니까?
2: 후추.
0: 예. 네. 검은 후추.
2: 검은 후추,
0: 알후추를 넣습니다.
2: 네.
0: 그래서 거기서 간장을 밑간을 하되 100% 간장을 하면 안 됩니다. 간장이 좀 무거우니까. 그래서 어느 한 10% 정도는 90%는 간장을 하시고 한 10% 정도는 우리가 소금 간을 하셔갖고 거기서 푹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장조림 같은 건 또 푹 익히는 것이 좋아요. 어느 정도 한 90% 정도 거의 익었다 싶으면은 그때 우리가 냉이를 그냥 생으로 그 자체를 넣으시면 돼요.
2: 나중에
0: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졸이시면은 맛있는 장조림 되거든요.
1: 네, 듣기만 해도 또 입맛이 다지게 되는 그런 레시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봄나물은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절성이 강한데요. 우리 연변에서 이 봄나물철은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0: 예, 우리 연변에서 봄나물 하면은 우리가 보통 단오까지는 이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단오 전에 푸르는 웬만한 진짜 독소풀 내놓고 웬만한 푸르는 독이 없다. 우리가 하는 기준은 지금 단오입니다. 근데 봄에 나오는 음식은 단오까지지만 또 여름에 나오는 또 우리 고사리 같은 경우 여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봄에는 우리가 단오까지는 거의 사람을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2: 단오까지는
0: 맞습니다.
2: 예전에는 뭐 집에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봄만 되면 자연스럽게 냉이국도 올라오고 또 달래무침도 나오곤 했는데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봄나물에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건강을 챙기려면은 우리 이제 트럼 식도체라 옛날부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2: 네.
0: 그래서 모르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보통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내가 접할 수 있는 데가 아침 시장입니다.
2: 네.
0: 그래서 첫 번째 아침 시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시장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출근하다 보니까 아침에서 아이들 도시락 싸다 보니까 제가 시간 넉넉치 않습니다.
2: 네.
0: 그래서

0: 이런 분들은 낮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갖고 시장에 나가시면 돼요. 시장에 나가시면은 예, 제철에 나온 음식들이 많아요.
1: 네.
0: 예, 그래서 그럴 때도 괜찮고 요즘에는 이제 좀 지나면은 약간 시장 밤시장도 장르 보니까 시장에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2: 그래요.
0: 저녁 식사 끝나고 저녁에 산책하면서 저녁에 야식 식사 나서서 보면은 전남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나는 전남을 이름도 모르고 지금 뭐 먹을 먹을지 모를 때가 많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는 모두 지금 건강을 많이 챙기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좋은 식사를 찾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2: 네.
0: 도시락도 요즘 좀 건강하게 건강식으로 네. 살려가는 도시락들 많습니다.
2: 네.
0: 그래서 관심 많은 만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아침 시장이라든가 저시장이라든가
1: 네.
0: 야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만 더 지나면 작년에 보니까 백화점에서도 좀 나오더라고요.
1: 네.
0: 제철에 나오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이런 데 가져가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그냥 제철에 나온 음식을 뭐가 나오면 뭐가 드시면 돼요.
1: 네.
0: 그래서 거기서 딱히 내가 딱 알고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냥 사진 찍으셔갖고 요즘 좀 네.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1: 그럼요.
0: 예, 영양소라든가 많은 음식을 제가 찾아서 골라 드실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1: 그래요. 단오전에 부지런히 산나물을 먹어야겠습니다.
0: 맞습니다.
2: 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파시는 그 사장님들도 그 조리 방법을 알려주시긴 하지 않습니까?
0: 네. 네.
2: 어떻게 먹으면 맛있냐고
0: 네.
2: 네. 질문하면 거의 이제 네.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1: 네. 네. 많이 질문을 하셨나 봐요, 일광 씨.
2: 네. 뭐, 네. 모를 땐 또 네. 직접 이렇게 묻는 것이
1: 그럼요.
2: 네. 가장 네. 직접적인 또 방법이 아닐까요?
1: 그렇죠.
2: 네. 그 우리 연변에서 가장 흔히 보고 또 찾을 수 있는 나물이 그 민들레지 않습니까? 네.
0: 맞습니다.
2: 민들레도 보통 이제 이제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장조림 조리법도 네. 얘기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또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조리법이 있을까요?
0: 맞습니다.
1: 네.
0: 우리가 민들림 이제 제가
1: 장조림하고 네.
0: 내가 단백질을 네. 보충하라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고기를 추천한 거고 우리가 민들림은 지금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민들림 그냥 우리 생을 드시기 좋고
2: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드시고 싶을 때는 우리가 내가 살짝 데치라 하고 싶어요.
1: 네.
0: 왜냐하면 민들레가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그 맛이 지금 쓴맛이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네.
0: 쓴맛이가 이제 계절이 갈수록 이게 지금 점점 더
1: 진해지죠.
0: 진해지고 약효도 좀 강해지겠죠.
2: 네.
0: 그래 그럴 만큼 아이들이 못 드시니까 처음에는 생을 드시고 두 번째는 제가 소금물에 살짝만 데치라고 하고 싶어요.
1: 네.
0: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무 이거 학생들입니다. 선생님 살짝이 어느 정도냐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
1: 네.
0: 저희 제사들은 알지 않습니까?
1: 네.
0: 많은 분들이 살짝이라는 그 정도를 모르니까
2: 네.
0: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냥 앗뜨거라 할 정도로
1: 네.
0: 우리가 숭만이라는 얘기
1: 네.
0: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데칠 때 그다 꼭 소금을 굵은 소금 넣으셔야 돼요.
2: 아 굵은 소금.
1: 소금을 네. 넣는 이유는 무엇이죠?
0: 그 굵은 소금 넣으면은 우리 건져갖고 바로 넣으셔야 돼요.
1: 바로 건져. 네.
0: 그래 바로 넣으시되 네. 어떤 분들은 아침에 바쁘다는 이유 갖고 이래. 찬물에 넣어져갖고 네.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1: 넣은 그대로.
0: 네, 네. 그대로. 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찍어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1: 네.
0: 바로 한 몇 번 정도 네, 헹구시 모래가 없을 정도로 네, 헹구시면 괜찮습니다.
2: 네.
0: 그래서 헹구셔갖고 물이 절대 불리시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소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다 보니까 물에서 희석이 잘 됩니다.
1: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기
0: 때문에
2: 네.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빨리 헹구셔갖고 헹구셔갖고 물을 빼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처음부터 막 물 꼭 따시지 마시고
1: 네.
0: 그냥 이때는 제가 괜찮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초콜릿 넣어져갖고
1: 네.
0: 그냥 자연적으로 물이 탈수되게끔 놔두니까 좋아요.
2: 네.
0: 그래서 나중에 드시기 전에 살짝만 따시면 괜찮아요. 이때는
2: 네.
0: 어느 정도 탈수가 됐으니까 상태니까.
1: 네.
0: 그래서 하나 드시는 법이 괜찮고 그다음 또 점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좀 잘하다 보면은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나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데칠 때는 살짝만 데치셔갖고
1: 네.
0: 시간에 따라서 속성함에 따라서 좀 데치는 시간도 좀 살짝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래는 아니고
1: 네.
0: 아뜨거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살짝만 뒤집어 정도로
1: 네.
0: 데치면 돼요.
2: 네.
0: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봄나물 하면은 우리 나물 무침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거.
1: 네.
0: 그때는 우리가 그래서 살짝만 무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친 과정도 따라서 제일 처음에는 저는 딱 소금간 하라고 하고
1: 네.
0: 그래서 소금간 살짝 하고 우리 깨만 뿌리고 참기름 뿌려야만이
1: 네.
0: 우리가 그 자연의 채소의 그 싱그러운 맛을 우리가 완전히 그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네. 채소의 원맛을
0: 그렇습니다.
1: 느끼게.
0: 네. 그렇죠. 너무 이렇게 강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살아 보면은 맛이 짙어지니까
1: 네.
0: 그때는 우리가 뭐 된장 무침 한다든가
1: 네.
0: 그 뭐 초간장 무슨 고추장 무침 한다든가
2: 네.
0: 그래서 다 괜찮습니다.
1: 그래 이만 또 장조림 해도 되고
0: 장조림도 괜찮고
1: 네.
0: 그래서 제가 또 봄에 하면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산나물 김밥입니다.
1: 아 산나물 김밥이요. 네.
0: 맞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도시락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 산책 나갈 봄에 들러 나갈 때
1: 네.
0: 그때도 괜찮습니다.
2: 네.
0: 그래서 우리가 김밥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도 전통 산나물 밥

0: 네.
1: 삼남밥 괜찮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저는 삼남밥 할 때는 처음에는 전 데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2: 네.
1: 우리가 밥하면은 조리 과정이 한 30분 이상 되니까, 네,
2: 네.
1: 30분, 35분 정도 되니까
2: 충분하죠.
1: 시간이 충분하다
2: 네.
1: 보니까 저는 데치지 마시고 그냥 송송 썰어갖고
2: 네.
1: 위에 얹으시면 괜찮아요.
0: 네.
1: 그래 안 가볼게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0: 그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된장국에 냉이 한줌 넣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미가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2: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자연이 건네는 선물을 놓치지 마시고 보다 건강한 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김설아,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당주왕 제1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전면적으로 파악하자. 2017년 10월 25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전면적으로 파악해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발전에서 새로운 역사적 좌표가 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의 발전은 신중국 창건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이룩한 중대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섰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첫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에서 두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로 추진해 나가며 초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보다 밝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시대의 발전 로정에서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서 제기된 요구에 맞게 전략적 사유, 혁신적 사유, 변증법적 사유, 법치적 사유, 최저선적 사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수행의 원칙성, 체계성, 예견성, 창조성을 강화하며 국내외 정세의 발전과 변화를 더욱 잘 파악하고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을 더욱 잘 관철하며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기본 방침, 발전 전략, 정책과 조치를 더욱 잘 관철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과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더욱 잘 추진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초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장을 힘써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류설화 작사 박영일 작곡의 진달래를 림정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격은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바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네, 인격이 성숙한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의 당당함과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

때 실험을 진행하던 두 청년은 점차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은 마침내 정직한 단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네, 허름한 차림의 노숙인 할아버지가 지갑을 떨어뜨린 청년을 부르더니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노숙인 할아버지의 힘없는 간청은 보는 사람과 촬영하는 사람 모두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잔돈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어? 네, 청년들은 5일 동안 진행했던 실험에서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면서 또 지갑을 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정직과 선행에 담대 자원으로 무려 인민币 5천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뜻밖의 행운에 감격한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이런 행운을 누리기는 정말 처음이라면서 울먹거립니다. 거듭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할아버지에게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멋지고 정직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이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정직하고 착한 분들이 많다는 거, 네, 이런 사연들을 보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주변의 모든 것이 행복인데, 그저 행운만을 쫓다가 불행해지는 거, 또 대박 노리다가 쪽박차고, 한방 노리다 거지가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랍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일 겁니다. 우리에게 헛된 꿈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마 이 최선을 다하는 게 극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순희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함께 듣겠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무심히 관심 두지 않았던 인간관계도 잘 살펴서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김성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운 내 사랑 아가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딱딱하게 굴면 손님이 끊긴다. 딱딱한 이빨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오래 살아남는다. 무엇이든 부드러워서 나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 흙도 부드러워야 좋군.

네,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꿈을 꿔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토벤이 그의 걸작인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엔 두 귀가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통솔리버는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병원 측에서 그의 두 눈에 안약을 잘못 넣음으로 인해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야구와 농구와 테니스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를 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그는 골프와 수영과 승마와 스키와 조깅 등의 운동을 하며 삶을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트모어는 8살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므로 템플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의과대학 역사상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 과정을 마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용감하게도 의학 교과서 25권 전부를 테이프에 녹음해 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FM 91.4，延吉，送。

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坚强。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0: 在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

沮丧，你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痛，你总笑着逞强。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等到我心碎，星星暗默伴我醉。

0: 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